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한번 따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 이 말씀 가르쳐야 지킨다. 배워야 제자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덩그러니 제시가 주어져서 혼자 독학하고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득도하여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먼저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을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근데 마가는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냐 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이면서 믿음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누가이고 물론 디모데도 있지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또 여호수아와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세를 자신의 그 스승으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세의 제자 이런 것처럼 먼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위치로 배워야 되는 것이 배워야 제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배워야 하는데 이런 배우는 일들은 우리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어른들이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비로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은 어른들도 들어야 되고 아이들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를 삼는 공동체 그렇죠? 제자를 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대한 진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거대한 지식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수많은 스승과 수많은 제자들이 점점 섞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스승이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스승이 되는 이런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제자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오늘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학교 가면 선생님 있죠. 선생님 있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학교 다니죠? 그렇죠? 학교 다니고 뭐 물어보나 마나 대답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뻔한 질문을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삼는다고 하는 것은 학생을 만드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교육부라고 말을 하지만 제자를 삼는 것은 교육부가 아닌 거예요.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은 뭡니까?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소위 말해서. 점수만 잘 나오면 점수 갖고 서울대 가는 거예요. 점수 가지고 스카이 가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생활기록부가 있었고 뭐 학교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다가 점수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은 점수로만 평가돼요. 대부분 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점수로 평가되는 학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승의 삶을 이어나갈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꽤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삶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대부분 국어 시간에 국어 가르치고 음악 시간에 음악 가르치고 미술 시간에 미술 가르치는 게 전부예요. 지식을 가르치고 그게 끝인 거죠.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인성교육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생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식 차원 얘기가 아니라 스승이 보여준 그 작품을 그대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가령 도자기를 비유하면 스승이 인간문화재예요. 스승님 인간문화재. 막 고려청자를 다시 만들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럼 제자가 그걸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똑같은 그러니까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가감되면 안 되거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덧대줘도 안 돼요. 원래 만들어진 그것을 좀 비유적 설명하면 예수님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든 도자기가 지금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덧대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죠. 고스란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내듯이 성경 지식을 막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제자인 건 아니에요. 그건 학생인 거죠. 제자는 뭐냐면 삶 속에서 스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모범을 잘 보여야겠죠.

그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이전 선생님. 그 선생님은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 이전 선생님.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 맨 마지막, 맨 처음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았죠. 베드로가 또 속사도, 소위 말해서 속해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제자로 삼았고, 계속 이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00점 맞는 정답을 아는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또는 대화 속에서 이 사고력 속에서 이 마음 속에서 이런 판단과 분별력 속에서 말씀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뭐 다윗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모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들, 뭐 오병이어 얼마나 많은 요나 이야기 재밌죠.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지식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행력, 그리고 세상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제자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도, 또 우리 학부형들도, 선생님들도 학교처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그러니까 결국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긴밀하게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고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들 때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1대1 논쟁입니다. 1대1 논쟁. 우리가 1대1 양육교재 있잖아요. 1대1 양육이 아니라 1대1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이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으나 뭐 표현이 논쟁이니까 말로 싸운다가 논쟁이잖아요. 그런 뉘앙스의 논쟁이 아니라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논리적 사고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야 돼요. 많은 대화를. 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으면서 뭐가 제일 재밌냐? 아,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뭐 이런 거. 이런 뭐 그죠? 다윗이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 이런 게 아니라 너 같으면 나갈 수 있겠냐? 예. 너 같으면 나갈 수 있겠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애들이 뭐 자, 손 내리세요. 그렇죠? 애들 뭐 꿈쩍도 안 하죠. 예.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크고. 우리 그 이거 뭐 이것도 본문에 다 등겨 있는 것이지만요. 아이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가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손 들어 우리가? 뭐 그죠? 내가 뭐 들은다고 듣냐?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반론이 시작될 즈음부터 교육은 참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한국 교육은 반론이 어디 있어? 들어 이러잖아요. 그죠? 무조건 따라 이러는데 유대교에서는요. 왜 그런지를 물어봐. 네가 왜 손을 안 들었냐? 그죠? 그런 걸 물어보면서 너 같으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겠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쉽지 않겠냐? 근데 다윗은 왜 나갔을까? 다윗은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서로 논쟁을, 그러니까 서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죠. 물론 그건 기나긴 시간이 걸려요. 믿음은 정답으로, 어렸을 때 가르친 하나가 정답으로 작용하기까지는 상당한 논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교육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적 교육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교육인데요. 그래서 논쟁을 통하여 또는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그리고 철저한 경청을 통하여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논박을 할 수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관점은 없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참된 스승과 제자는 또 다른 의미로 이게 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정답을 가르쳐주는 시스템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좀 길게 갈 수 있는 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짝은 친구들만 갖고는 안 돼요. 나이 든 친구가 있어요. 나이 든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인데 나이가 안 같거든요. 다윗은 20살 정도 되면 요나단은 한 10살 넘게 많은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차이죠. 그죠? 근데 나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은혜 가운데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또 다른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을 친구처럼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거대한 지식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대한 지식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제 기도원 결연식을 하는데요. 내가 기도하는 내 결연한 내 아이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서로 긴밀하게 친해져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차를 마시면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연령을 뛰어넘어서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제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는 이게 제자를 삼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승이라는 개념 그리고 친구라는 개념 속에서 서로 논리적 사고, 논박이 가능하고 사도 바울의 전계를 보면 로마서 전계를 보면요 기승전결 얘기 안 하잖아요.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배웠던 방 질문을 던지면서 반박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논박에서 논박에서 살아남는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성 속에서 본문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과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거대한 어떤 진리 공동체, 제자 공동체 또는 스승과 제자가 어우러진 이런 지식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길게 다니는 가운데 어른들하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목회자들하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랑도 얘기하면서 믿음이 정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학생이 아니라 정답을 맞추는 성경 퀴즈 100점 맞는 이 애들이 아니라 성경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려 할 때 내가 먼저 배워받는가를 생각하셔요. 나는 하나도 안 배우면서 너만 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 먼저는 니네가 배워라 그리고 가르쳐라.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가르쳐야 지키는 것이고 배워야 제자다. 일단은 먼저는 배워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 이제 받잖아요. 그리고 입교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의 세계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네. 모르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세계를 살 거예요. 근데 너무 다르고 너무 모르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 세계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고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신앙의 선언임과 동시에 나는 이제부터 그 세계를 배우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보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하라. 이 어떤 의미냐 하면 좀 세게 얘기하면 입문하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가 없다. 배우려고 세례를 받고 입문하는 자, 이 세계 속에 입문하여서 나는 지금부터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믿음을 배우겠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독학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논리적 얘기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종합적이라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가르쳐라. 정답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과정도 이해하고 논박도 가능하고 변증도 가능하고 또는 때로는 넘어지지만 일어설 수 있는 힘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긴 대화가 필요하고 친구들만 잘 사귄다고 교회 청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생님과도 잘 연결되어야 되고 때로는 주의 종들하고도 목회자들하고도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배워요. 학교를 다니니까 이미 몸에 익숙하지. 어른들은 잘 안 배우죠.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이런 그 5월달 되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아이들 이제 학교 다 키웠습니다만

학교를 다닐 때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인터넷 강의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하면 과외를 붙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대학생 과외 붙여서 성적 올리고, 영어 잘 못하면 영어 잘하는 친구 붙여가지고 과외 붙이고, 또 그리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죠? 학원도 보내고 인터넷 강의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영수를 매일마다 일반 학교에서 매일매일 배우죠. 국영수 없는 날이 없죠. 그죠? 매일마다 배우는데 그것도 뭐죠? 그래서 과외도 하고 인터넷 강의도 시키고 그리고 학원도 몇 개씩 보내면서 그렇게 국영수를 가르치는데, 정작 성경은 과외를 시키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성경 과외 시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손을 왜 들어? 그죠? 아무도 못 들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은혜 가운데, 목사님, 제가 과외비를 드릴 테니까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좀 일주일만 가르쳐 주십시오.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는 국영수 사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더 배우고 해서 그래야지만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저절로 배우게 될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저절로 배우겠지.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 아이들이요.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야만 비로소 학생이 아니라 성적을 내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입문이라는 세계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례는, 본문 속의 세례는요, 예수 믿고 나의 구원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문하겠습니다. 뭘? 그 세계를 배우기 위하여. 이 자세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내 자녀한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이나 또는 뭐 역사, 성경 역사나 또는 교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청년 때쯤 되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이 없죠.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좀 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이해 속에서, 입문에 대한 개념 속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성경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오감 여행도 하고 또 예조 큐티 이런 것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그 중고등부 이번에 그 파노라마, 그죠? 구약 파노라마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하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 우리 장 목사님이 하시고, 저 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구속사적 성경 읽기 좋아요. 그건 이제 저랑 우리 김현우 목사님이랑 하시고, 정말 전 우리 교육자들이 오픈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펼쳐 나갈 건데요. 이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세가 유익하고 또 하나는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아무쪼록 우리 어른들부터 다 동참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부터 다 동참하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 배워야 제자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 찍히고 몇 번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라 정말 제자답게 배우고 정보력 차원에서의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만들었던 것을 고스란히 만들 수 있도록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성 속에서, 물론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만, 전수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전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요. 근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데 빌립 집사님이 옆에서 물어보죠. 이제 가까이 가서 물어보죠.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얘기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닫냐. 사도행전의 논조입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깨달을 수 있는 세계가 진리의 세계다 라는 거죠. 배워야만 제자인 것이죠. 배워야 제자이고 가르쳐야 지키는 세계가, 이게 진리의, 이게 원리이고 진리의 논리인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만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진리를 배운 자가 돼야 되고 진리를 전수시킨 자야 되고, 애들한테 착하게 살게 바르게 살게 이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배워야 될 진리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교훈하고 말씀 마치는데요. 자, 무엇을 배워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국어는 학교에서 배워요. 영어도 학교에서 배워요. 수학도 학교에서 배우죠. 우리 학교 다녀봤으니까. 그죠? 많은 사회도 배우고 많은 거 배워요. 근데 교회에서는 뭘 배워야 될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이건 뭐 기본인 거죠.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의 내용을 스토리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좀 차원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못 배우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많이 배워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못 배운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뭘 배웠냐? 율법을 배운 거죠. 그 죄만 배운 거예요. 죄만. 교회 와서 맨날 죄만 배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멀쩡히 들어와서 고3쯤 되면 다 죄인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원래 교회는 죄인이 와서 의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의인의 밝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데 죄를 가르치는 거죠. 뭐가 죄인 줄 알아? 맨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진짜 이상한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그죠? 누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뭘 하실까? 아니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조용히 말없이 입 다물고 예배드려요. 뭐 진짜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그죠? 그런 얘기 없잖아요, 사실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해. 떠들면 목사님이 이놈에 이래요. 그래서 진짜 억울해요. 저는 목회 여기서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이놈을 합니까, 교회 목사가.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배에서 떠들면 목사님이 이놈에 그래. 진짜 억울해요. 저 여러 번 들었어요. 이놈 한다고. 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혜의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점점 기가 죽어서 죄인 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회개만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그만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회개 한 번이면 축하한 거예요. 정말 그 맨날 회개, 왜 우울해? 우울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거꾸로 지는 한 이때 하시러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또 권능의 실체이신 성령님을 알아야 자신의 실력보다 더 위대한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요즘엔 점점 이게 율법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뭐 전체적인 걸 뭐 다 본 건 아닙니다만 유심히 보죠. 뭘 가르치는가. 율법을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는 가르치지만 죄사함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애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정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영원토록 작정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은 여러분의 회개를 뛰어넘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괜찮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만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또 배우셔야 됩니다. 성령은 권능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은 개인이 공부한 능력, 실력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가

0: 원래 많이 배우는 게 종교예요. 많이 배운 게 그 사람의 종교가 됩니다. 세상의 실력 이야기만 많이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의 종교가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이야기, 또는 뭐 외모 이야기, 또는 집안 이야기, 부모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벌써 우리 아이들 마음 속에 벌써 이미 싹이 다 죽어 있어요. 성령은 뛰어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배워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력을 더해주는 전능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에요. 공부를 설령 못해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아서 남들이 실력으로 못 가는 지점까지 능력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이야기가 아니라 스승이 있어야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지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령님을 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우리도 먼저 이런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질 때 이게 제자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인데 참 이런 것이 참 멀리 가고 있는 시대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열성 있는 부모도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치어야만 하는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뭘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야 지킨다. 뭘 가르쳐야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천국을 가르치고 예수님 다 가르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르치셨잖아요. 천국을 가르치고 예수님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나라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완성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것도 믿음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비로소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실 거야 이런 믿음 안에서 비로소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유대감이 긴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죠? 내 자식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 결연식을 이제 오늘 하는데요. 많은 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이 맺어진 이 아이들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온 성도와 온 아이들이 함께 정말 지식 공동체가 되어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그리고 서로 물어주고 질문해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 이 유대교에서 이 제자를 삼는 교육이 있거든요. 틀렸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틀렸어 이런 건 없는 거 다 과정인 거죠. 중고등부 아이들이 반항하고 딴 길로 가는 것은 과정인 것이죠. 이런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긴 시간을 함께 나갈 때 오늘 말씀처럼 배워야 제자다, 가르쳐야 지킨다라는 이 말씀처럼 비로소 제자가 생겨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뜻을 따라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으며 함께 가르치고 함께 지켜나가는 이런 제자 공동체에 되어질 은혜가 일어나기를 또 우리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지기를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우리 아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토요강단 지금까지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푸른숲 성산교회 054-272-7974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 클래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바이올리니스트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린이 주일을 좀 네. 미리 기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1: 그렇죠.
0: 했었고요.
1: 네.
0: 오늘은 또 어버이날을.
1: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한 어버이로서 어버이 주일도 같이 섬기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네. 찬송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도 좀 낯선 찬송가이고요. 우리가 찬송가는 사실 늘 거의 부르는 것들만 부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오히려 쉬운 클래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차피 클래식도 생소하게 접하시니까
0: 그럼요.
1: 찬송가도 우리가 하나씩 다 파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서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0: 네.
1: 저는 여기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0: 아멘.
1: 네. 믿음에 먼저 된 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신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0: 네.
1: 저희 외가댁은 절실한 불교 신자들이시고요. 엄마는 거기에서 막내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실 때 그 탯줄 무게 감고 태어나셨대요.
0: 정말요?
1: 네, 그래서
0: 위험하게 태어나신 건가요?
1: 근데 위험한 게 중심이라기보다
0: 네.
1: 이름에 태자가 들어가 있을 만큼 어떤 그런 것들 조금 미신이랄까 뭐랄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집에서 자란 엄마가 교회를 성장해서 가셨거든요. 가게 되신 연유는 제가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지만
0: 네.
1: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서 뛰어노는 아이였어요. 개척교회 분위기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엄마
0: 네.
1: 피아노 반주하셨는데 뭐 아이가 안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예배 중에도 엄마 부르면서 맨 끝에서 맨 앞까지 달려가도 내가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서 저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0: 네.
1: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0: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1: 그랬을 수도 있어요.
0: 네.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1: 그렇죠.
0: 하나님 품에서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1: 맞아요.
0: 보면서 정말 행복하 하셨겠다
1: 나.
0: 그런 생각이 드는
1: 네.
0: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할 텐데요.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함께 듣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쉬운 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1: 네,
0: 오늘은 어떤 곡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1: 여러분께 곡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두부루작이라는 작곡가를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너무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두부루작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0: 그 지난주에 네. 함께 네. 다뤘었던 곡 중에 네. 달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1: 그건
0: 아닌가요?
1: 이제 드뷔시의 드뷔시. 곡이고요. 그래도 첫 글자가 맞아요.
0: 감사해요, 교수님.
1: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쉬운 클래식의 발전 네. 상황이라고 전해드리면서
0: 네.
1: 드보르작은 유모레스크라는 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0: 그렇군요.
1: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라는 곡을 네.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가곡집이고요. 집시 노래라는 그 어떤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 피디님 그 드보르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가능할까요?
0: 공부했습니다.
1: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0: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네, 살짝 비껴갔습니다. 체코 분이세요.
0: 체코군요.
1: 네, 네.
0: 다시 해도 될까요?
1: 그래야
0: 네.
1: 됩니다.
0: 네. 네. 다시 물어봐 주시면 네. 안 될까요?
1: 네. 네, 체코 분이시고요. 조금 민족적인 색상을 많이 띄고 있다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두보르작이 제가 두보르작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차 구경하기. 기차를 탐구하기.
0: 네.
1: 어느 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그래서 제자들이 레슨을 받다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지금 어느 기차가 들어올 때야.
0: 네.
1: 정말 그럴 만큼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반영이 되죠.
0: 네.
1: 작곡가니까 곡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모레스크를 설명드릴 때 딴따단 따단 따단 따 요 리듬이 기차 칙칙 폭 폭으로 연결을 지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0: 네.
1: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보르작의 작품은 조금 서정적인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두보르작이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두보르작의 곡 한 곡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네.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음성이 참 아름다운 그런
1: 그렇죠.
0: 곡이었어요.
1: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다들 부모님들 뵙고 이번 주는 다 바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 어릴 때 일들을 상상해 보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연주자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작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늘 앉아서 연주를 하세요. 그러면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거나 목발을 짚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뭐랄까요? 무언가의 이질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지 하고 결심하고 보기 이전에 이미 연주자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작 펄만이라는 그런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한 연주를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소아마비 연주자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만이

0: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있지 않나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네. 이작 펄만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어쩌면 이 연주자가 이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건 가족일 수도 있겠다.
0: 네. 그런

0: 네, 가정의 달에 함께하는 사랑의 인사. 네, 이작 팔만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교수님께서 앞서도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인지,
1: 네.
0: 네, 뭔가 정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같다. 그런
1: 네.
0: 감상을 하게
1: 네.
0: 됩니다.
1: 이작 팔만에게서는 결핍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신대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도 바꿔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다를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번
0: 위로가
1: 해봤습니다.
0: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틀려서 오늘 쉬운 클래식이 아니라 어려운 클래식,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제목은 조금,
0: 네.
1: 그 하은 PD님 제목은 조금 무섭죠.
0: 제가 좀 놀랐어요.
1: 네.
0: 네. 볼컴의 이제 우아한
1: 그렇죠. 여러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곡을 항상 소개를 잘못 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0: 네.
1: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도 펼쳐질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 무턱대고 그저 슬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연주자가 굉장히 연주를 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0: 네.
1: 오히려 느껴지는 그 정갈함이 남다른 그런 연주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자유가 있는 슬픔, 무언가 차분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다. 추억을 회상한다. 이 정도의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교회에서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부드럽습니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팔산에 비해서.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다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살만하다 할 때가 아니라 죽겠다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이의 변화에 또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 또 나를 내려놓고, 변주곡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테마는 살아있지만 계속 변형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크게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오늘 끝곡이 이 볼컴의 곡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랑하는,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유한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유한한 날 중에 한날 정도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0: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볼컴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랑권 전도사의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랑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보다 빠른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 제일 해로운 줄 모르고 쉽게 하는 일이 염려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이 염려하는 일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야, 너 이 실수를 통해서 또 크는구나, 축하해 이러면 좋은데, 실수도 안 했는데 실수할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 사랑 같지요? 솜사탕입니다. 먹으면 해로워요. 남편과 아내 서로를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당장은 편리하고 쉽습니다. 믿음은 그것에 반해서 불편합니다. 믿으면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믿는 것이 대부분 불편합니다. 믿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염려는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먼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보다 염려가 빠릅니다. 염려의 속도가 최강의 속도입니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믿어도 염려 뒤에 믿습니다. 기도해도 염려 뒤에 합니다. 염려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입니다. 염려보다 빠른 믿음 하나님이 주신다. 너 믿음 그만 가져라. 네가 가진 믿음 그만 가져라. 너가 채굴한 믿음 그만 가져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그래서 믿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을 것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너는 감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감탄할 만한 일이 없을 만큼 기쁠 것이다. 오늘 복음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은 염려보다 빠른 믿음입니다. 염려에 속지 않게

염려를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염려가 따라오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타이밍에 축복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염려를 인하여 염려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며 이 염려 때문에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쉽게 나에게 올수 있게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마음 놓고 올수 있도록 나는 약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염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믿음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염려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염려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옛사람의 삶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종이 되어서, 염려로 인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행동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도와줘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저런 걸 먹어? 좀 고급스럽게 먹지, 저렇게 싸구려 음식이나 먹고 이러면 나는 그만 먹는 것이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는지. 입는 건 더하죠. 편안하게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옷을 왜 저리 입을까? 어디가 싸구려. 난전에 가서 사 입은 옷이구만. 그러면 그 사람이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앞으로도 좀 옷을 그렇게 입었구나 싶을 때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자연스럽게 입었네요. 정말 내추럴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입는 문제에 염려 안할 수가 있습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잘 염려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날을 불러 주셨습니다. 가만두면 계속 염려에 매여, 염려에 끌려 살게 됩니다. 믿어도 염려가 더 커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무게는 염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무게는 염려가 차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은 조그만하게. 그툭 치면 떨어지고, 툭 치면 넘어지고, 툭 치면 뭐 이렇게 금방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쉼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도 여러분 쉼의 시간이, 영혼의 쉼의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는 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쉬는 겁니다. 여러분 해왔던 삶의 방식을 쉬는 겁니다. 다시 조명받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빛의 말씀으로 조명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피조물이 돼서 저문 밖을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날을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곳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면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 문을 그렇게 통과하게 하시면 우리 삶은 분명합니다. 섬길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부르셔서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는 내 삶의 장소, 내가 맞이하는 내 삶의 정황 옛날 같지 않습니다. 어제 같지 않습니다. 오늘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셔서 오늘도 새 피조물 되게 하시는 영원한 존재,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셔서 저 문을 나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게 합니다. 섬겨야 알거든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섬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삶인데,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망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사람들은 모두 신자를 포함해서 염려가 가장 당연시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영역보다도 염려를 가장 당연시하는 영역, 그 영역은 바로 자녀의 영역입니다. 가족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데 가만 보면 염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신뢰하는 것이어야 하거든요. 사랑하면 신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살지라도, 나는 모를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분명히 확실히 신뢰한다. 이 사랑입니다. 너 어쩌려고 그러냐?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냐?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거든. 사랑은 바가지가 아닙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바가지는 사랑이다. 그런 말 어디에서요? 없어요. 사랑은 이해고요. 사랑은 격려고요. 사랑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의 염려를 대부분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낍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빠의 사랑을 느낍니다. 조금만 커도 그렇게 안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 모르고 하면 솜사탕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만 커도, 초등학교 졸업만 안 해도 그만큼만 커도 솜사탕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솜사탕 줘요. 염려의 사랑. 염려죠.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들으면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 들으면 계속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하고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의 사랑이 그렇게 만듭니다. 염려해서 그래요. 나 너가 염려스럽단 말하는 부모 없어요. 사랑한다 말하는데 실제로는 염려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어? 한 번도 너 나를 믿게 한 적이 없었잖아. 꼭 수학적으로 말하고 삽니다. 자녀에게 산수 계산도 아니고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솜사탕을 내려놓으시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 하고 가르치는데 양육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염려였다. 그러니까 이 솜사탕처럼 해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가 다 썩었어. 금방 안 썩어도

때가 되면요, 임플란트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와, 젊은 나이 임플란트 한 살이 많아요. 지금 당장 좋다고 살아가면 이뿐만 아니라 뭐 모든 몸에 약함을 가져오는 거죠. 염려는 그렇게 만듭니다. 염려로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자녀를 염려하고 염려하면 잘될 것이다.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쏘고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쏘고드시듯이 여러분도 자녀에게 사랑으로 쏘고십시오. 엄마 나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잘할 수 있지. 쏘아주세요. 네가 뭐 어째가 잘한단 말이고. 이래 말하면 그만 아이가 땅에 막 들어갑니다. 지하로 떨어집니다. 사랑으로 쏘아주세요. 쏘아주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염려의 사랑, 솜사탕으로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없다. 증거, 요셉입니다. 이삭 가정에 요셉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셉에게 맛있는 솜사탕을 날마다 주고 살았습니다. 이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사랑은 지지의 사랑, 격려의 사랑이 아니라 염려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단 것이 들어오면 해가 되듯이 그 가정 안에 해가 들어왔어요. 엄청난 해가 나타납니다. 동생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로운 것이 어느 날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도 그런 아버지의 사랑 가지고는 인격적으로 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안될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다 복된 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요. 쓴나물 먹고 쓴 음식 먹고 솜사탕 더 이상 먹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 염려로 내게 쏟아졌던 그 사랑이 멈춥니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잘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계속 받고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도 사랑,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반대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 가정, 이 가문을 살리고 만민을 위해 축복하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도 깨닫고 형제들도 다 깨닫고 하나님께 맞추는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죠. 야곱이 아들 요셉이 떠나간 그때에도 믿는 것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마음은 요셉 떠나가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떠나가세요. 죽었다 생각했죠. 죽었다고 말 들었으니까. 그 아버지는 못 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부모가요, 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것 멈추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자녀가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 번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바라보십시오. 자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염려의 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손, 섬김의 손.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셨거든. 이 자녀를 잘 섬기면 나는 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고 염려로 기르면 그 자녀 때문에 나는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마저도 섬길 힘이 없어요. 섬길 복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여기 매였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주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잘 믿고 자녀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뢰함을 날마다 채워가십시오. 염려로 자녀를 괴롭히는 일 그만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위장된 염려였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를 내 종속물처럼 여기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안 되니까 실망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염려로 나갑니다. 이래서 되겠나 염려합니다. 다 병이었습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못한 것 하라고 생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섭리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릴 때도 물론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라도 결혼한 자녀들에게라도 여러분 염려로 괴롭히지 마십시오. 결코 염려하는 말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걱정 소리 듣고 잘 되는 자녀, 힘을 넣는 자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말에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든든합니다. 이 아이들 자녀들이 막 길을 펴고 마음껏 헌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삶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너 염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 다 채우신다. 너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셔서 너가 빌지 못한 것도 하나님 다 채우신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붙들고 염려보다 빠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녀를 향한 염려의 수고를 멈추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멈추십시오. 아마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 해왔으니까. 평생 해왔으니까.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멈추십시오. 주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의 수고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는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열리면 모든 사람의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이제 여러분 자녀에게 입혔던 그 염려의 채색옷 벗기세요.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옷. 오늘 우리는 염려로 옷 입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기세요. 그거 있으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거 있으면 비극이 틈을 탑니다. 벗기세요. 염려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염려가 섞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키우신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완전 조건입니다.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완전 조건입니다. 염려로 끼어들지 맙시다. 자녀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염려보다 빠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할렐루야 교회 성동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62-2479번 054-262-2479 포항 할렐루야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예창 감리교회를 섬기시며 현재 원주의 한 병원 앞에서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박영숙 집사님입니다.
1: 저는 아침에 7시에 나와. 7시에 나오면 이 국물 때문에 7시에 나와서 7시에 라디오도 같이 틀어.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99%가 환자야. 극동을 내가 듣고 보니까 아 이거다. 너무 좋은 거야. 누구나 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들어 다. 그래도 누가 이거 왜 틀었냐 소리는 없어. 그러면 이제 혹 그 중간에 믿은 사람은 그리고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도 몰라 환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은 막 우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듣는 귀가 다 틀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난 것 같아.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극동방송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박영숙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랑권 전도사의 포항 전도 이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랑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영남권 전도대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강사이신 프레스톤 우드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사명을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0: 이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에는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주실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과 극동방송 영남권 연합 어린이 합창단,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하는 700인의 찬양대,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공연, 성경말씀 캘리그라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펼쳐집니다.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이 귀한 자리에 태신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리는 영남권 전도대회, 영남권을 깨우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어서 그런지 좀 한 주가 훌쩍 지나간 느낌이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은 또 전화로 연락하기도 하고요. 또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요. 가까이 있는 자녀들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만 그러는 건 아니죠. 용돈 봉투를 딱 밀면 일단 손사래는 치십니다. 야, 너희들 쓸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가져오냐? 너희나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면서 또 다시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은근슬쩍 봉투를 확인하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떠나고도 전화하시느라고 바쁘셨을걸요. 어이 김집사, 오늘 우리 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느라고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식 자랑에 자식들 잘 지내는 것 뿌듯해 하시면서 어깨가 올라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가 봅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도 똑같으시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제일 인상 깊은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저는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정말 인상 깊은데요. 격식 차리는 거 말고 그냥 떼쓰고 싶을 때 부르는 그 아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하늘 아버지는 다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시겠죠? 네, 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눈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늘 아빠에게 좀 어리광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사랑해요. 이 고백 한마디면 오늘 하루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의 찬양입니다. 복을 주시는 아빠. 바이디언 선교대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윌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5월에는 카네이션이 아주 귀한 꽃이 되잖아요.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궁금했습니다. 장미도 있고 국화나 히아신스 뭐 꽃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한 마을에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던 사랑이 넘치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스 부인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대했고요. 또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도 전해주셨죠. 그 부인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요. 자비스 부인의 딸이 어머니의 영정에 하얀색 카네이션을 바치면서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도 이 부인의 삶에 감동을 받고 그 영정에 꽃을 바치게 됐는데요. 지금은 하얀색 카네이션이 아니라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바뀌어졌죠. 이후부터 카네이션은 사랑의 상징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에는 이 사랑을 전하는 날, 카네이션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박종호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Back to the Bible Musician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하고 하트 두 개에 엄마 아빠 그린 그림 카드를 받고 좋아했던 기억 있죠? 맞춤법도 틀리고 어설프디 어설픈 카드를 받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모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도 이러시겠죠? 커다랗고 화려한 화환이나 꽃바구니보다 어설프더라도 정성껏 접은 꽃카드에 감동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우리 하나님도 감동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케 하는 복된 날 되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그리고 민유경, 박종규의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씀 따라서 주말씀 따라서 이 시간에는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는 신앙이며 약속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1950년대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아직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주 어려운 때에 강원도 산골에 상수라는 이름의 어린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뭐 너무 오래 될 때니까 뭐 새로운 옷, 새로운 신발 이런 걸 받은 경험이 없지요. 한 번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 큰아버지께서 노란 고무신, 새 고무신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기뻐서 노란 고무신, 그 새 고무신을 얻었으니까 너무 기뻐서 이 고무신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고 다녀야 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얼른 신고 가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다시 벗어서 양손으로 들고 고무신을 모시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 고무신이 귀한 겁니까? 그래서 강가에 가서 신을 깨끗하게 씻는다고 강물에 이렇게 씻기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서 고무신 한쪽이 착 떠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고무신을 찾겠다고 강변을, 강둑을 따라서 뛰기 시작하는데 거기가 강상류인데 이미 뭐 어떻게 사람이 그 흘러가는 그 물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이가 어떻게 그 물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고무신은 보이지 않고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어린아이가 그 고무신 찾겠다고 뛰어가고 뛰어가고 또 뛰어간 거. 강 하류까지 뛰어가는데 뭐 이제는 고무신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고아로서의 그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고 백발에 이제 노인이 됐는데 방송국에서 당시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나와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했더니 TV로 그걸 보고 있던 형이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둥켜 안고 이미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나간 지 잃어버린 지

되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서 그 아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슬피 우는 모습이 TV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당장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 사실은 그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노란 곰신, 그거를 뒤쫓아가다가, 그것을 찾으러 가다가 더 중요한 것 잃어버리고 안타까워 있진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애 잘 키우려고, 행복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다가 이 노란 고무신을 찾는 상수처럼 그거 향해 뛰다가 정말 귀중한 것 잃어버리고 후회하고 울며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효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입니다.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효를 어떤 유교나 윤리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효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나오겠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내용을 확장하여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이야기 나올 때라도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예비된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자기의 목소리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 존귀한 인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존귀한 인생 되고 싶게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유명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미국 상원의회에서 연설할 때였습니다. 이제 상원의원들과 함께 연설을 앞두고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대통령과 같은 고향에 아주 고귀한 귀족 가문의 상원의원이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대통령 카카, 당신이 대통령이 되신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구두 만드던 사람인 것 기억하십니까? 아마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신발인 것 같은데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이야,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뭡니까? 지금 대통령을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링컨 대통령이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 그렇군요. 저에게 저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신고 있는 신발이 불편하십니까?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버지만큼 실력은 안 되지만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만큼 실력이 안 되겠지만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렇게 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기 그 출신, 그 가문을 뻗으며 교만한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부족할지라도, 아버지가 구두장인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나올 수 있게 나의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다 미숙하십니다. 모든 아버지는 미숙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기가 쉽지 않고, 너 그렇게 굉장히 존경받기가 어렵지요. 어떤 이제 멀리 떠나 있었던 대학생으로서 멀리 공부하고 있던 한 학생이 이제 오랜만에 집에 전화를 한 겁니다. 집에 전화해서 따르릉 해서 아버지가 먼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아버지는 보통 더 어떻게 하시냐? 그래, 엄마 바꿔줄게. 아버지 용건은 딱 하나. 엄마 바꿔줄게.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 잠깐만 제 전화를 받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너 용돈 필요하냐? 아니 뭐 사고 쳤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건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생하여 저를 도와주신 것이라고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 허리 한번 못 펴시고 너무너무 힘드시게 일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동안 대답을 못하시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 야, 너 술 마셨냐? 아버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미숙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그 자녀가 태어날 때 전에 자기 뱃속에 그 자녀를 10달 동안 품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깨닫든 못 깨닫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10달 동안 준비하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나왔어. 갑자기 아버지가 된 거죠. 아버지에 적응하기도 전에 세상 속으로 또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숙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 시인 중에 김현승 시인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 김현승 장로님이셨는데 이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란 시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정을 아주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야만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할 줄 알아야 그 자녀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를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에게 효도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저를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어떤 소년이 선장,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는 꿈을, 야망이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되는 선원학교에 가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큰 배에 타기 시작하는 날, 모든 짐을 다 싣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큰 절을 드리고, 어머니, 제가 드디어 제가 너무나도 원하던 선원, 선장이 되기 위해 오늘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어머니의 표정이 울상.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어머니 하는 대답이 어떤 말이냐면, 아들아, 네가 너무너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막았지는 못했지만 너가 바다로 나가는 그 일이 내 마음을 너무 짓누른단다. 만약 바람에도 불면 내 걱정이 돼요. 내가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겠니? 만약 비라도 오면 네 걱정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불안해 살 수가 있겠니? 너가 너무너무 원해서 내가 막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단다 하고 우시는 거.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본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다 생각하고 선원이 되는 꿈을 포기합니다. 선원이 되기 위해, 선장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른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을 영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그 기틀을 세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됐습니다. 시대 정신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가족을 포기해라, 내 꿈과 비전을 위하여 부모님을 무시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너의 꿈을 포기할 때 네가 꾸고 있는 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복, 더 큰 복, 생명의 길고 형통하는 복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그 뚱뚱한 부인께서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살을 빼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살을 빼기 어려운 제일 힘든 이유가 뭐냐, 자꾸 먹을 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손이 가요. 초코바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우유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쉬지 않고 먹으니까 살이 뺄 수가 없는 건데, 의사에게 가서는 선생님, 제가 꼭 살을 빼야 됩니다. 저 살 좀 빼줄 수 있게 해주세요. 살 빼는 약 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부인. 부인께서는 하루에 샐러드 한 그릇과 과일 두 쪽만 드셔야 됩니다.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샐러드 한 그릇과 과일 두 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 이 부인이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선생님께 이 복용법을 다시 여쭌다고, 선생님 그것을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그런 거예요.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주식으로 이것만 먹으라는 건데 이걸 간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너무나도 원하죠. 그래서 건강하고자 장수하고자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 현대인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하고 비타민도 먹고 건강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께 효도만 하면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니 이게 가능하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쳐도 행복해지기가 어려운데, 아니 단순히 그냥 부모님께 공격만 하면 행복과 성공이 온다니, 아니 그런 방법이 있냐,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인처럼 이게 주식이냐 간식이냐 후식이냐 오해하지 마시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백하게 생각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은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약속된 모든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분 아시죠? 한때는 10년 전에는 세계 최대 타의 추종을 부르는 부자였습니다. 최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계 최대 일간지 뉴욕타임즈에서 이분의 얼굴을 표지로, 표지 모델로 여러 번 할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냐? 그건 아니었답니다. 처음에 사업이 잘 될 때에 사람들이 이분을 너무 미워했대요. 공격하기를 너무 공격하고 독선적이다. 다른 회사 잡아먹고 큰다. 욕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얼마나 이분을 사람들이 미워하는지 정부가,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에서 가장 성공하는 그 회사 대표를 고소할 정도로, 아니 정부가 그 대표를 고소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께서 늘 이 아들 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빌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선사업을 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나눠야 된다. 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아이 어머니, 어머니 사업해 보셨어요? 사업에 사쳐도 모르면서 뭔 얘기를 하십니까?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남들 위하여 아깝게 쓸 돈이 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도 모르면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생하고 뭐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받다가 1994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어떻게 유언을 남겼냐? 빌아, 나눠야 복을 받는다.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빌이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그 말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거액의 돈, 당시 돈으로 1억 달러, 우리나라로 1조 원입니다. 큰 돈을 들여서 자선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너무너무 신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돈을 많이 쓰면 사업에 쓸 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서 이분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부자가 되어서 무려 300억 달러 부자, 300조의 부자. 우리 뭐 300만 원도 없는데, 3천만 원도 없는데, 300억도 아니고 300조의 부자가 된 거예요. 세계 최대. 이웃과 세계를 위하여 늘 나누는 아주 복받은 행복한 부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 마음 아프게 해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 생각하면 늘 죄송하고 안타깝고 부족하고. 뭐 부모님께 잘한 사람만 얘기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마음 먹고 실천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번에는 조금 그룹을 나눠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따로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분들이 저를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처가 부모님께 효도하자. 감사합니다. 잘 따라주셨습니다. 이번에 여자분들이 하실 것인데 아마 여자분들이 더 크게 잘하실 겁니다. 여자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을 사랑하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금 미워하고 저주하는 민족이 몇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민족 중에 모압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압 민족을 싫어하시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으로 갈 때에 이 모압 민족의 길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들에게 조금만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이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모압 민족이 거절했어요. 돌아가 싫어.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 저주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무 싫어하셔서 어떻게 저주했냐면 모압 민족의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싫어하는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민족의 후손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나옴이라는 여인의 며느리가 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본문으로 이 룻기를 다루고 있고 제가 특별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룻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의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원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너무 흉년이라서 모압이 좀 먹고 살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서 좀 살아보려고 갔었는데 가서 이제 아들 둘을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게 될 줄 알았지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식 없이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뭐 남은 게 있습니까? 남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새 출발을 해라. 며느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께 잘 인사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이 연세 어떻게 혼자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던 모든 고향, 그 고국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타국으로 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 며느리 룻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이라는 저주받은 땅의 백성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막 부어지는데 룻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이 룻에게 넘치게 임하기 시작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사람, 가장 잘생기고 인기 있고 어마어마한 부장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핏줄이 어떤 핏줄이 되느냐?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그 핏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방 여인, 축복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룻은 효를, 그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어요. 뭐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윤리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주신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을 경홀히 하는 자녀에게는 엄한 징계를 내리세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10군데가 넘게 나옵니다. 뭐 이 시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서운 말씀도 있고 그래서 두 구절의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0장 20절.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 끝에 홍수 사건 후에 조금 이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탕 마셔서 인사불성이 돼서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대자로 뻗어 누워 자게 된 거예요. 그때 그의 아들 중에 샘은 뒷걸음질을 치고 가서 아버지 아랫도리를 옷으로 덮었는데 그 먼저 발견했던 그 아들 중에 함이 있는데 그 함이 아버지를 욕한 거예요. 아이 저 아버지 채통도 못 치고 창피 아이 날값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함을 징계하십니다. 그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을 다 징계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절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내가 공경하기 원하지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부모를 공경하고자 마음먹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했습니다. 유교, 효의 종교라고 그러죠. 태계 이황은 효를 백행지원,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 얘기하고 율곡 이인은 효를 백행지수, 모든 행동의 으뜸이 된다. 근데 저는 어떤 효자를 생각해 볼 때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효자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효자는 예수님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게 된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그 앞에 하신 행동,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내려가서 고향 나사렛에 이르러 그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도 부모님 순종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꾸 틀린 말씀을 하세요. 아, 저도 순종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똑똑하고 자녀가 부모보다 지혜로운 건 좋은

0: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할아버지 세대보다 아버지, 아들 세대가 더 잘 되고 아들 세대보다 손자 세대가 더 잘 되고 복받고 지혜롭고 형통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꾸 틀린다고, 어머니가 자꾸 엉뚱한 말을 한다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물론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에 신이 인간을 보는데 거기에 부족함, 잘못 판단하는 거 왜 안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과 태도의 문제. 믿음과 태도의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효,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며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실천입니다. 실천. 그러니까 나는 부모보다 똑똑하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판단력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본인이 육신의 아들로 왔기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순종하고 받으셨는데 우리라고 그걸 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손해를 결심하십시오. 손해를 보고 순종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 지혜대로는 이미 많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대로는 이미 살아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내 삶이 풍요롭고 넘치고 그렇게 됐습니까? 마치 그 잃어버린 노란 고무신 쫓아가느라 더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 모두 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고 형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주말씀 따라서 지금까지 포항연희교회 문성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연희교회 지역번호 054 285국에 805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씀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위대한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 상황 때문에 위대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항상 어떤 위대한 사람을 따르기만 했던 한 청년에 관한 것입니다. 그에게 누구든 나서기만 하면 위대한 인물로 부상할 수 있는 상황이 닥쳤지만 그 청년보다 나이도 많고 더 현명한 사람들조차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결국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이 청년이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을 때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제일 막내였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는 요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아침 향유를 뿌려 예수님의 장례를 마치려고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저를 만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전했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비어있는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둘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또 달리기 시작했죠.
1: 하지만 요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2: 아니 필립, 뭐가 말이 안 돼?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도 없었고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흔적뿐이었다고.
3: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고 했잖아.
1: 쉿! 야고보, 목소리가 너무 커. 성전 지도자들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쫙 퍼졌다고.
3: 알았어, 알았다고. 요한, 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걸 봤다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2: 그건 설명할 순 없지만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모든 상황이 바뀐 거야.
3: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4: 난 잘 모르겠어.
3: 가서 예수님 만났어요?
4: 아니, 요한 말대로 거긴 예수님 시신을 싸고 있던 천만 남아있었어.
3: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잖아요.
2: 뭐야, 야고보. 아니, 형, 막달라 마리아랑 우리를 따라서 다시 무덤에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잖아. 지금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4: 그래,
1: 난 안 믿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다니고 말을 한다는 거야?
2: 빌립!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
1: 다들 조용히 좀 해.
3: 요한,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데?
1: 좀 조용히 좀 하라고.
5: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3: 예수님! 정말 다시는 못 뵈는 줄 알았어요.
1: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신 줄 알고.
5: 빌립, 내가 죽었었다. 요한이 거기 있었고 내가 죽은 걸 봤지.
1: 네. 그런데 어떻게?
5: 날 자세히 봐라. 이 못자국도. 내가 죽은 사람 같으냐?
1: 요한, 죄송합니다, 주님. 하지만 전 단지...
5: 두려워하지 마라. 난 처음과 마지막이요, 산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6: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5: 그렇다면 모두

일어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0: 그날 모든 제자들이 거기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이셨고,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 11명 모두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됐죠. 하지만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전히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은 그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1: 곧 동이 트겠구만.
2: 베드로,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1: 아, 당연하지.
2: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셨을 때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 아,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니, 그 전주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1: 무슨 질문이 그래?
2: 얘기해봐요. 뭔가 이상해서 지난주에는 내가 유심히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더라고.
1: 요한, 우리 다른 얘기할까?
2: 베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저기, 난 고기 잡으러 갈게.
3: 아, 피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 혼자서는 고기 잡으러 못 가요.
1: 아유, 뭐야, 무슨 일이야?
2: 아, 응? 아니야 형, 더 자.
1: 그래?
2: 아니다 형, 일어나야겠다. 빨리 일어나 형.
1: 아, 왜? 왜 그러는 건데?
2: 일어나서 안드레도 좀 깨워봐. 베드로랑 같이 가야겠어.
1: 어딜? 베드로 어디 갔어?
2: 지금 호수 가러 가고 있어, 고기 잡으러.
1: 아, 지금? 아,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단 말이야? 응? 갑자기 왜? 응?
2: 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빨리 일어나. 꾸물거리다가 베드로 혼자 배 띄우겠어.

0: 전에는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배를 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배를 타곤 했는데 오늘은 이들 넷에다가 다른 제자들 세 명까지 한 배에 모두 올라타 뒤에서 그물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바다에 던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그리 행복한 표정은 아니군요.
1: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끌고 여기 나와 있다니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 먼저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 야고보. 같이 와달라고 한 적 없으니까.
1: 우리 아니었으면 혼자 유유자적 여기까지 왔을 텐데 말이에요.
2: 그냥 놓아 줘. 내가 내려서 밀어도 이것보다 빠르겠다.
1: 그럼 어디 지금이라도 내려서.
3: 아, 형 베드로, 그만들 좀 하시죠. 그냥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 그래, 일이나 하자.
3: 베드로,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2: 당연하지.
3: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2: 아, 일은 무슨 일? 아까부터

0: 또 왜 그러는 건데?
1: 아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0: 설사 무슨 일이 있었대도 내가 이 정도 표현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모르겠냐고.
1: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말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잖아요.
0: 내가 말을 할 수 없었던 건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1: 뭘 아시는데요?
0: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 집에서 기억나? 그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네가 뒤따라 들어갔잖아. 그때 난...
1: 아, 당연히 기억나죠. 그때 베드로는 뜰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0: 그래. 근데 나는...
1: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0: 그때 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1: 예? 아, 그게 무슨...
0: 예, 맞아. 내가 순간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
1: 베드로,
0: 내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고.
2: 요한,
3: 아, 이따 얘기해 형.
2: 아니야 요한, 저기 좀 봐.
3: 뭔데 그래?
2: 저기.
1: 호수가에 누가 서 있네?
2: 어.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어.
3: 뭐라 하는 거지?
4: 뭘 좀 잡았느냐?
2: 아니요. 못 잡았어요.
4: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그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3: 뭐라는 거야?
2: 잘 안 들리는데?
0: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래. 그럼 잡힐 거라고.
2: 잠깐. 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안다고?
0: 그냥 해보는 거지 뭐.
2: 아이 참에.
0: 이거 던지는 거 좀 도와줘. 어서.
3: 어? 자. 야고보 안드레 가서 좀 도와주자.
0: 저기 좀 봐! 엄청 잡혔어!
1: 베드로! 저분! 주님이세요!
0: 맞아! 주님 맞아!
5: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에 뛰어들어 호숫가까지 단숨에 헤엄쳐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부풀어오른 그물을 달고 힘차게 노를 저어 그 뒤를 따랐죠. 제자들이 호숫가에 와서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있었죠.
6: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거라.
5: 동이 트는 시원한 호숫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죠.
6: 나를 피하더구나.
0: 예? 아, 제가 저기... 예, 예, 주님.
6: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0: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6: 그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0: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6: 그럼 내 양들을 돌보아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0: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0: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1: 그래, 넌 그럴 게다. 나를 따라라.
0: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누구 말이냐? 요한을 말하는 게냐?
0: 예,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1: 아, 베드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0: 그냥 궁금했습니다.
1: 베드로.
0: 예, 주님.
1: 너는 나를 따라라.
0: 예, 주님.

베드로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관없이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저를 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제 친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갈릴리로 돌아온 제자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회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큰 행사가 열리거나 거창한 축제가 열릴 때 축제 분위기에 절정을 장식하는 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입니다. 웅장한 모습과 강렬한 소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는 것이죠. 그 불꽃놀이의 주 재료가 폭죽입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재료, 화약인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기쁨과 환희의 축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과학 기술이 마찬가지인데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각종 첨단 기술이 조금만 방향을 바꾸게 되면 군사적으로 사용되어 사람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약성경 미가서의 평화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2009년도에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남한에서 만난 저의 첫 친구는 부동산 아저씨였어요. 제가 처음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그냥 저는 전봇대에 붙여져 있었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학교 근처에 이제 원룸을 좀 알아보려고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이제 전화를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에서 온 말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집주인에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집을 구하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녹록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좀 많이 줘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일일이 그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집을 저에게, 정말 그 주인도 뭐 많이 받지도 않고 그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거의. 저한테는 첫 한국 친구이면서 좋은 한국 사람을 만난 계기였던 거죠.
1: 북한에서 태어나서 15년 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홀로 와서 가족, 친구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착을 시작하다 보니까 외로움이 컸어요.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북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해주면서 저희들 1대1로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난 첫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2: 저는 2008년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정말 집안에만 북박혀 있고 밖에 나가기가 두려운 그때에 저에게 한번 사람 많은데 사람 구경이라도 가보자 해서 이끌었던 어떤 친구분이 있었어요. 그분과 함께 교회 갔는데 내 안에 기쁨이 들어오고 내가 이곳에 탈북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를 점차 찾아가게 되었고 그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내가 설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들어주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제 얘기가 별치 않은 것 같아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부분이 제일 감사했고, 지금도 그분들을 배우고 싶어서 저도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저는 2012년에 탈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분들을 제일 먼저 사귄 것 같은데요. 교회 청년부.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제일 환대를 많이 해주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가장 먼저 친구가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내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많이 열려 있어서 탈북민들에 대해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4: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멈추지 않고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간. 통일 이즈 커밍. 김영보입니다.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3만여 명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는 통일의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찾아올 통일을 앞서 경험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남한 사회의 적응과 정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죠.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에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정체성의 혼란과 북한과 다른 모든 것들로 인해 마음 둘 곳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적응과 정착은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사회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경험하게 될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0: 탈북민이 남한에 와서 국정원과 하나원의 과정을 마치고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면 지역 하나센터와 경찰 신변보호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남한에서 집과 직장을 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탈북민들의 첫 친구가 될 수도 있는 분들이겠죠. 오늘은 전직 신변보호관으로 활동하시고 현직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를 하고 계신 경찰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김혜은 경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경감님, 반갑습니다. 탈북민을 법적으로 돕고 때로는 그분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도 이 신변보호관이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처음에 이 업무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던가요?
1: 신변보호관 업무가 보통의 경찰관들이 하는 어떤 수사나 범죄 예방 활동이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좀 엄중한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잘 맞이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고, 특히 이제 탈북민들은 법률의 부지와 심리적인 취약점으로 인해서 범죄에 타깃이 많이 됩니다. 범죄로부터 지켜주고 그런 피해를 입지 않고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업무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0: 이제 남한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 내던져졌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좀 취약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1: 많이 취약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피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때 개입할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0: 경감님께서 탈북민을 처음 만났을 때 예상과 완전히 달랐던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1: 탈북민들을 만났을 때 조금 놀랐던 점이라고 한다면, 가끔 가정을 방문할 경우가 있는데, 살림살이가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모두가 집이 아주 깨끗했어요. 너무, 너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손님이 와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 때도 그렇게 깨끗해서, 아, 참 부지런하시구나. 이런 관리 면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런
1: 네,
0: 면이 있습니다.
1: 반성도 되고요.
0: 예상 밖으로 이분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동질감을 경험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겠죠?
1: 그분들, 이제, 신변보호관은 당연히 업무적으로 먼저 대상자들을 챙기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직업적인
0: 네.
1: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친한 어떤 그 탈북민께서 어떤 심한 범죄 피해를 입으셨대요. 근데 이거를 저희 동료분이 전혀 못 듣고 계시다가 다른 경찰서를 통해서 이분이 그런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이제 역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왜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았냐, 도와달라고 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라고 말씀을 이제 하니까 그분이 그러셨대요. 나는 그 보호관님한테, 경찰관님한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었다고. 그게 이제 그 우리 동료가 느끼기에는, 아, 나는 업무적으로 이제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거였는데, 그분은 나랑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였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1: 네.
0: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지점 무엇이라고 보이던가요?
1: 남한 사회를 보면서 사실은 그분들은 어느 정도

0: 이제 드라마나 음악이나 라디오나 좀 들어보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하지만 여기 와서 실제로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르니까, 사는 모습 자체도 다르고, 가치관이 일단 너무 다르니까, 다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언어적인 부분이 같은 한글을 사용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게좀 제일 어렵다. 말이 안 통하는 느낌이 좀 어렵다. 좀 그런 부분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0: 네.
1: 난생 처음 보는 남한 사람들과 언어로 대화가 통한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0: 그렇겠네요.
1: 예, 또 수많은 외래어와 새로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이 남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참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잘 통할 것 같은데
1: 네.
0: 이거 잘안 통해야 하는 그 느낌이
1: 그렇죠.
0: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같은 말을 써서 참 반가우면서도 힘들 수 있는
0: 네네.
1: 거네요. 네.
0: 그쵸. 벽이 있는 거죠.
1: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보셨습니까?
0: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각 지역이나 출신이나 배경마다 많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학습 소양을 잘 갖추신 분들이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에서 숙련된 기술, 부지런함을 갖춘 분들은 남한의 어떤 기술을 접목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북한 전통 음식을 현대화한 어떤 외식업이나 탈북 과정에서 습득한 중국어를 어떤 강점으로 해서 무역이나 중개 쪽에 이렇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0: 네네.
1: 그렇다면 정착 과정에서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됐던 것이 있다면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0: 선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1: 아.
0: 선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자꾸 하거나 어떤 그런 뭐 접촉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거부하는 그런 반응들을 생각해 보면, 아,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어떤 너무 다가가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1: 네.
0: 당연한 거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는 또 북한에서 어떤 그런 통제적이고 감시당하던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우리가 조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참 예민한 부분이네요. 네.
0: 네네.
1: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사람과 사람의 경계, 또 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참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0: 네.
1: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몇년 전에 미혼모이신 어떤 탈북민께서, 왜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 범죄 이용 통장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모집책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사기를 당하셨어요. 사기에 피해를 입으셨는데, 많은 돈을 잃고 누구라도 낙담을 할 텐데 이분은 또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저희가 안타까워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직접 노동을 해서 돈을 벌겠다 결심하시고 진짜 여러 식당 뭐 카페, 횟집, 아르바이트를 한 4, 5년 정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홀로 딸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참 사선을 넘어서 오신 분들이기에 마음 먹으신 분들은 정말 강인하게 환경을 이겨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일반적인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근성과 또
0: 그럼요.
1: 정신력을
0: 네.
1: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 방향을

0: 또 우리가 잘 잡아드려야 될 텐데,
1: 맞아요.
0: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북한과 또 탈북민에 대한 선입관이 많습니다.
1: 네.
0: 경감님께서 보실 때그 가운데 좀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시나요?
1: 저는 제가 이제 탈북민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동료들한테 들어보니까 탈북민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신들을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을 한다라고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 싫고 자유를 찾아서 이제 남한에 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정작 당하는 어떤 대접이나 그런 이제 인식은, 외국인 같은 그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북민이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홍보가 조금 더 강조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선에서는 듭니다.
0: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1: 네.
0: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1: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다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0: 명심하겠습니다.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또 사회 통합을 진행해 나갈 때, 경감님께서 보실 때 어느 부분이 제일 우려가 되시고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저는 이제 국정을 운영하거나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그저 여기 넘어오신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렇게 돕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 두고 온 형제들, 그런 가족들, 자식들 이런 문제들이 이산가족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원래 우리나라가 하나였던 나라였으니까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우려보다는 그 회복의 당위성과 그리고 가족들이 당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0: 또 탈북민들을 돌보는 신변 보호관으로 활동하시면서
1: 네.
0: 원래 가지고 계셨던 통일에 대한 생각, 처음과 좀 달라지셨나요?
1: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막연했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한다고 해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익 같은 어떤 그런 점을 생각을 했다면, 탈북민들을 만나고, 이제 그분들의 영화 같은 삶의 스토리를 듣잖아요. 듣고 저희가 이제 또 북한의 어떤 그런 실상들을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더 알게 되면서 아,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범위가 통일로서 더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0: 막연한 추상적인 또 제도적인 통일에서
1: 네.
0: 사람의 통일로 생각이 변화되셨네요.
1: 네, 맞습니다.
0: 저희도 아마 탈북민들을 경험하고 또 통일을 준비해 나가면서
1: 네.
0: 그런 멋진 변화들을 경험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경찰로 활동하시면서 탈북민 신변 보호관으로 일하셨던 김혜은 경감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남쪽에서 드리는 기도.
2: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기도하며 주께 나아오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릇된 일을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민족으로 태어났지만 분단된 이 땅에서 함께 주를 찬양할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곳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갈등으로 답답한 관계를 풀어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평안을 주시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누구보다 북한의 사정을 잘 아시고 그들을 아끼시는 주님께서 주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짐작할 수 없으나 우리 민족을 위한 그 놀라우신 지혜와 경륜과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주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연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바위투성이의 험준한 내리막길이고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을 공격하기 좋은 지형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는 이 길을 걷다가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며 스쳐 지나가지만 유대인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우며 그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같은 혈통, 같은 모습이지만 철저한 이방인으로 대한민국을 찾아온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통일은 기나긴 분단의 끝인 동시에 거대한 통합의 시작입니다. 통일 이즈 커밍. 지금까지 제작의 김영보, 신예린, 최단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포항 오천교회에서 5월 17일 주일에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 초청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땅끝까지 등 다수의 CCM 찬양으로 은혜를 전한 소리엘의 무대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5월 17일 오후 3시에 포항 오천교회에서 진행되어 오니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오는 5월 1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포항 제1교회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맑은 목소리와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복지관 2층 비전홀에서 제43회 포항노회 어린이대회가 열립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시작되며 성경고사,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등 다양한 분야가 준비됩니다. 5월 10일 주일까지 사전 등록일이 오니 어린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7455-21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장로총연합회 주관 포항시 교회연합 3040 세미나가 5월 25일 월요일에 한동대학교 효암채플 별관에서 개최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잘하게 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는 한동대학교 이정민 교수가 강사로 함께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300-6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에서 설립 40주년 기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 손잡고 함께 가세가 열립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며 강성교회와 플라잉밴드가 함께 은혜를 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9191 포항 중섬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CEF 주최로 포항 충진교회 공연장에서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뮤지컬과 버블쇼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오전 11시와 오후 1시에

5월 15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진행되니 학부모님과 어린아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10-4523-4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골든 시니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오며 합창 연습 및 노래 활동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경주 한마음교회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행복한 시간을 가져오니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3-9330 경주 한마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가 5월 10일 주일 오후 4시에 대구에 위치한 협성경복중학교 잔디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영혼구원을 향한 프레스톤 우두교회 잭 그레이엄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을 시작으로 영남권 극동방송 연합어린이 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700인의 성가대, 또 고신대 태권도 시범단의 프로그램 등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가 준비됩니다. 오시는 분들께는 기념모자, 에코백, 신앙도서 등 푸짐한 선물 세트를 드릴 예정이오니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 영혼구원의 사명을 함께 이뤄나갈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샬롬.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사의 포항 전도위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남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긁히거나 살짝 베인 상처를 방치해 두었다가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치명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깨끗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일 만한 짬을 낸다면 낫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면 매일 사소한 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알아차렸을 때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시해야 하면 조금씩 곪아서 더큰 문제와 중독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죄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소망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현님의 상처를 품은 치유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는가? 그 비결은 바로 호흡 기도이다. 한 호흡에 다음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다. 주님을 의지할게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제 힘이십니다. 절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요. 이런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자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떠오르게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메모지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매일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항상 기도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주여 크신 이내를, 제프 넬슨의 Secret Place,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의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함께 할게요.

내 주님을 숨쉬듯 생각하는 것,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주님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나눠보면 어떨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꿈이 있는 자유에 주는 나의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레미야애가 전체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은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백성들의 오늘은 이전보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으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오늘 어린이날인데 좀 어린이날 뭔가 좀 희망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본문, 그런 말씀을 좀 전해야지. 오늘 왜 이렇게 어둡고 참혹하고 그냥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안 읽으신 것 같네.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진지하게 성경, 오늘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읽었다면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가지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좋은 날, 이 즐거운 날, 이 행복한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아주 극렬하게 비교를 해서 현재의 비참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거에는 너무 행복했어요.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비참해요. 너무 불행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일,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현재가 과거보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옛날엔 너무 좋았어요. 과거에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비참해요.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이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단하고 고통과 아픔이 그치질 않았던 그런 삶이었을지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그런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거가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전이 좋았어요. 이전에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분명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가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지요. 현재 없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앞으로가 더 좋으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힘듦과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오늘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과거, 여러분 유다의 과거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왕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

왕들이었느냐? 여러분, 유다 왕국에는 항상 좋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베푸신 은혜가 뭐였느냐면,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다윗의 길을 따르는 좋은 왕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세워주셔서 바른 길로 잡아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했던 거예요. 본래 다윗 때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국 때는 최고로 번성한 시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통일왕국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신앙의 정통성을 그나마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 중에 왕위를 계승해 나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보다도 훨씬 더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국에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그나마 머물러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왕이었습니다. 다윗왕은 자기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는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경외했죠. 자기네 자신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백향목 왕궁을 거니면서 그는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거하면서 아직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천막에 있으니까, 아직도 성막에 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훨씬 더 아름답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성전 짓는 준비를 다 하게 하시고, 결국 성전은 누구의 손으로 짓게 하십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왕국에는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왕이 계승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임재하고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상 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조상 덕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약발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상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나마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오래가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약발도 한계가 있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부모님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기도 덕분에 오늘 내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인 거 착각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내가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내 믿음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의 기도만 먹고 살 거예요.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죠. 이제는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내가 쌓아놓은 그 열매를 내 자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줘야죠. 언제까지나 묵은 것만 가지고 살아갈 생각

생각을 하십니까? 언제까지나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아내의 신앙만 기대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 나의 미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이전과 현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의 이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저 교회, 한국교회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크게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부흥을 할 수가 있는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부흥한 교회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신학교에 학생들이 차고 넘쳤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런 학생들로 차고 넘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없어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학생들은 더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 가장 걱정거리는 이제 목회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는 두 교회, 세 교회를 맡아야 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수가 늘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때가 있었죠. 교회들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여러분, 도시교회뿐만이 아니라 시골교회도 작고 어려운 교회들도요, 아이들이 넘쳐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인 수는 적은데 교회 학교 아이들은 넘쳐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죠. 마치 유다왕국이 이전에는 사람들이 도시마다 버글버글했어요. 열국 중에는 큰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왕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큰 나라였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남유다왕국은 정말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유다왕국 작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국이.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정도로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열방 중에서도 여러분, 주목받는 그런 나라였다는 얘기죠.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마치 유다 왕국이 이전에 사람들이 많고 열국 중에 크던 자요, 열방 중에 공주였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열방 중에 주목받는 교회예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피와 땀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뜨거움이 있었어요. 자기를 들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들 덕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전의 그 영광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 덕분에, 그들이 쌓아놓은 그 기도 덕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따먹고 있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나중에 후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이 돼야죠. 기도의 본이 돼야 되고,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죠. 여러분들, 자녀들 데리고 절대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아멘. 지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3분, 5분 늦게 지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예배는 3분, 5분 늦게 가는 거구나. 본을 보여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그대로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다 학습이야. 보면서 몸에 배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한것 같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냐 그러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안 했는데 자녀들 보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말이 됩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죠. 여러분, 다윗 덕분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덕분에.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덕분에 그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멋진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날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비참한 미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멸망한 이스라엘의 처지.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한때 동맹을 맺었던 나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이 되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겠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저는요, 어린 시절에 사람은 참못 믿을 존재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우리가 베풀 것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집에 손님이 그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쫄딱 망하고 길거리로 나앉을 상황이 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도 씹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문자 씹는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하대요.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을까요? 도와달라고 할까 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가도 내가 도움받아야 될 입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다 피해가고 주변에 오질 않아요. 저희 집이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친척 한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도와줘도요.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제가 무슨 뭐 엄청난 걸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지갑 열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전에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받고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와줘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래요. 아, 제가 어린 시절에, 야,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 집에 맨날 와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인데도, 야, 인간이란 게 저런 존재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뭐가 있어야 주변에 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에 가 있어도 언제나 손을 내미시고, 야, 너 지금 밑바닥에 있으니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너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손

내밀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그래도 나에게 손 내밀어서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믿고 살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일찍이 그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얼마나 복 있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작은 집 유나나 장로입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데 그래도 전쟁에 관한 짧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군목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여 제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군목은 그 사람도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극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위하여

0: 기도를 요청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어린 병사는 목사님, 저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감사드리라는 것입니까? 라고 군목이 반문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귀한 어머니를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교훈과 영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드려 주세요. 저는 곧 그곳에 가서 앞으로 오실 어머니를 기다리고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미래에 하늘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련 중에서도 산 소망 때문에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 작은 집 문을 엽니다.
1: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과 그 이후의 일들, 그리고 각처에서 벌어지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보면서, 물론 기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요, 내일이 슬프고 걱정되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을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을 떠올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던 날, 저희 가족의 일상은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 저녁이 되자 불을 끄고 숨을 죽여 있어야 하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날 밤 처음으로 큰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제 아이는 놀라서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는 아이를 안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제 심장은 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음식은 점점 줄어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먹어.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빵을 반으로 나누더니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같이 먹어야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아이 앞에서 울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저는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아이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는 제가 살면서 드린 기도 중 가장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기회를 얻었고, 그러자 사람들은 한꺼번에 움직이며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밀면서 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엄마! 그 소리가 들렸을 때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미친 듯이 아이를 찾았죠. 우리 아이, 제발, 제발 제 아이. 그때 저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하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난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날 이후로 제 믿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그 혼란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저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혹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요. 우리가 보지 못할 때

느끼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퇴직 전에 운영하던 상담실에서 매년 한 번씩 부부 동반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언젠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기억도 나네요. 부부 상담을 한 분들 중에서 원하는 분들 또는 꼭 필요한 부부는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2박 3일 때로는 3박 4일을 여행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남녀 차이와 심리, 대화법, 그리고 성격 차이, 부부의 성, 여러 가지 또 자녀 교육까지도 부부에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를 다루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런 시간에 부부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자기들의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요. 또 공감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그 시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부부의 삶을 통해서 자기 부부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또 다른 부부의 삶이 나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부부들이 상담을 마치고 다시 만나 여행하는 동안 서로를 보면서 자동 힐링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불행의 이유, 또 상대적 박탈감, 행복지수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낮고요. 또 전에 그 통계에서는 방글라데시가 더 높게 나온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죠. 얼핏 들으면 우리는 아주 형편없이 사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지금의 생활 말고 방글라데시 사람들 생활로 우리도 돌아가겠느냐고 물어보면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고개를 흔들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온 국민 전체가 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느끼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 행복감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분자의 숫자가 비록 작긴 해도 부모의 숫자도 작으니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고나 할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행복지수를 비교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부부여행에서 묘한 것은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부부가 그룹으로 워크숍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부들을 보는 것은 우리 부부의 갈등을 어떤 그 갈등의 정도를 줄여나가고 불행지수를 격감시키는 탁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긍정 심리학자들이 행복한 사람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호기심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이분 역시 호기심을 잃은 사람은 인생의 전부를 잃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꾸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진 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부부 집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부가 다음 시간에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서 다음 모임에 나왔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모임에서 서로 잡아먹을듯이 싸운 그 부부가 과연 올까, 오지 않을까가 그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웃음 나죠? 그런데 또 그랬던 부부가 끝내 화합을 이끌어내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많이 향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죠. 다른 부부들이 잘하는 모습을 볼 땐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른 부부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볼 때면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는 거죠. 타산지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결혼은 타산지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원래 타산지석이라는 건 이 사자성어는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기의 지와 덕을 키우는데 업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있잖아요. 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스승이 있다. 그러니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 결국은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랑을 경험하지만 그중 가장 깊은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표현은 서툴렀을지라도 늘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랑. 오늘은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따뜻한 전화 한 통, 짧은 안부 한마디를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이 큰 기쁨이 되겠죠. 지금까지 내 마음속 작은 집 제작 김보석 진행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우리교회 서상욱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여기서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예의도 없고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가 있는지, 진짜 세상 말세다. 이런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과거에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 이전에 우리 교회의 현재이자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신학의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동력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일 학교가 이 사라져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단순히 인구 감소의 결과로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전수,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골든 타임에 대한 위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이가 없는 것, 요즘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말았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의 미래가요, 끊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른 어디 뭐 놀러 가보면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저 잠깐 뭐 보니까 어디 놀이동산에 보니까 어제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미어 터져 나가요. 그 애들이 100% 다 교회 다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영일 때 가봐요. 교회 안 다니는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교회에 이 믿음의 전수,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없는 어린이 주일이란 가슴 아픈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북적대야 할 교회 마당에 아이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찬양 소리나 웃음 소리나 아이들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이런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이 세상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불안감이 더 커져버려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신앙보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과 성공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맞추어 살아가는 게 먼저라고 우리가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뼈아픈 진실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복음의 감격이나 구원의 확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바라보는 그 신앙, 우리 어른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신앙이 그렇게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거나 아니면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형식화

되어 있고 화석화 되어 버렸으며 그로 인하여 신앙의 본질마저 잊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을 지금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 세대를 살려야 한다고 말만 할뿐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이건 교사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는 이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심한 상실과 애통, 절망의 삶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기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어떤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눈물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기도로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고 성공에 목말라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세대를 세워져가는 놀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여인만의 한 개인의 고통과 가정의 문제가 단순히 그한 사람과 그 가정의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한 사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그 개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이 시대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신앙의 세대로 세워가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문제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 있지만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대답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무슨 나라가 변하고 내가 기도한들 무슨 다음 세대가 변합니까?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그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한 인물 중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중세와 현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일컫는 성 어거스틴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릴 때에 굉장히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금 돌아온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눈물로서 기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 방탕한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가 내 아들이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매일매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뭐였냐면 그 어거스틴 시대에 가장 타락했던 그 도시 로마 온갖 범죄와 온갖 음란함과 악이 성행했던 그 로마 하나님 제 아들이 그 로마는 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자녀를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공부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아이와 만나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고 정말 순한 어린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거스틴은요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가 아니라 어머니와 정반대로 그가 그 타락한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에 가서 그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것을 갖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을 로마로 갔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머니가 기도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요 모든 시대 가운데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가운데 일관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기도한 대로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어서 그 기도를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는요 여러분 결단코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상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후처에게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다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그의 모든 인생을 장악하고 그의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확신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애통과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밤낮으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문제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서원 기도까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절박함과 영적인 결단이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나의 인생의 마지막인 정말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서원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요, 마치 이 기도를 정말 흥정하듯이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런 것을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말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한 1억만 줘보세요. 제가 요 기쁜 마음으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맨날 기도하죠. 뭐 이 교회에 빈자리가 있겠습니까? 맨날 몇 시간마다 기도하죠.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는요, 지금 이 한나의 서원의 기도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서원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 기도가 뭐냐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어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방황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면 제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흥정식의 기도보다는요 우리 자녀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 자녀 있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요즘 매들면 못 이겨요. 실컷 공부시켜놨더니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 빨라도 안 돼요. 때로는 지가 부모 같고 내가 자녀 같은 그렇게 내가 순종해줘야 하여튼 어떻게 우리 자녀를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자녀를요 자기 자녀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분의 이 약간 머리가 좀 광야처럼 훤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아이들을 정말 탁월하게 잘 가르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캠프나 아니면 다음 세대 뭐 수련대 설교를 많이 하러 다녔지만 저 같은 사람은 좀 샌님이잖아요. 설교하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어쨌든 제가 설교하면 그냥 좀 아주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면서부터 아주 임팩트 있게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는 거 하면 어떻게 이 설교를 시작하느냐 하면 야 내가 좀 놀게 생겼니 안 놀게 생겼니 아이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놀게 생겼어요. 내가 공부 잘할 것 같니 못할 것 같냐?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분은 공부도 못하고 좀 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나 좀 놀았다.

내가 너네 때, 너 나이 때, 너 지금 너희들처럼 삐딱하게 앉아있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지금 너희들처럼 설교 제대로 안 듣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내 목사 시키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게 된 친구들 전부 목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실패나 방황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한나라만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한나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들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젖을 떼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나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 이후에 삶에 대한 약속을 한나가 잘 지켰다는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응답받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애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것은요,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 이 헌신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여러분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재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건강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도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서원이 담겨야 하는 것은요, 사실 그것이 먼저 재정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로 간절하게 애통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와 삶이 전혀 일치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자녀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의 능력을 절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잘 키운 아이는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온 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나의 사건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그 아이가 너무 어린데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그 성전에 두고 홀로 돌아온 비정한 부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연결고리를 끊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해주는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의 학업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결혼이나 건강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너무나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살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삶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부모 없이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으면 그 자녀는 부모의 실력이나 부모의 능력만큼 자라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0: 정말 한나처럼 울며 기도하되 그 응답받은 이후에도 과감하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향한 그 집착의 손을 풀고 축복의 손을 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세우는 것은 내 자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시대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 고통의 자리인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응답의 자리인 여기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기는 어디입니까? 고통의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결단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성전에서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조롱당하고 마음이 격분할 정도로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여기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그 일상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힘있게 도전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우리교회 서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53-0091번 054-253-0091번 포항우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해드렸나요? 어떤 친구는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떤 친구는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로 또 어떤 친구는 사랑의 포옹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라는 사랑의 말로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지 궁금하네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 첫 곡으로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특별히 부모님께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매일 아침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맛있는 밥을 차려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늦잠 자고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또 매일 아침 더 자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깨우고 아침을 차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부모님도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힘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느끼는 감사의 마음은 꼭 부모님께 표현해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알 수 없어요. 친구들 중에는 저는 조금 쑥스러워요. 우리 집은 그런 말 잘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면 어떨까요? 부모님을 꼭 안아드려 보세요. 부모님의 눈을 맞추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 가족은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찬양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가장 큰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이 꽃피는 멋진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주여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엄마 아빠 기도할게요 찬양을 부르며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윤부연 어린이가 부른 임마누엘 가정.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0: 사람을 만나요.
1: 나는 베드로예요. 3월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또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웠던 또 다른 행동에 대해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나를 제자 중에 대장 제자로 삼아주셨지만 나는 자주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는 주일이니 방송을 듣는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가 큰 교훈이 되길 바래요.
2: 빨리 자리를 옮겨야겠어. 내가 이방인 형제들이랑 식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저들은 분명 좋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저들은 유대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0: 이렇게 생각하며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을 떠나 그들과 거리를 두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가 유대인이기에 이방인 형제들과 함께 친구가 되거나

함께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유대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그리고 바나바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그때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친구는 없나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혹시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여러분의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꾸며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방송을 듣는 친구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 것이 아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세주가 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친한 친구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함께해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진짜로 변화될 수 있어요.

0: 베드로의 행동은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 매우 좋지 않은 행위를 했던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이 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2: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사람이 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이방인 형제들과의 교제를 피하십니까?
0: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 처음 교회들이 세워지는 시기에 교회 최고 지도자로서

예수님으로서 본을 보였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편을 가르거나 편을 가르도록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귀고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고 외로워 보이는 친구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도와주고 편을 가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우세요.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변화해요. 예수님은 조금 조금씩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한 나머지 용기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저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예수님의 어린이로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예수님 나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랍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친구들, 마지막 찬양, 사랑의 교회 캔송 키즈의 하나님이 세상을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눈에 쫙 들어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 테 에클레시아 투 세우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이단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셔서 내 것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내 것을 삼으셨는데 그 값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시면 무엇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

0: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예,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교회를 내 것으로 삼으셨는가,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일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가 많은 교회, 교만한 교회, 서로 싸우는 교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올해의 표 말씀 그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결심해서 내가 해야지 이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0: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바울이 바울 된 것,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불러주셨다라는 말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이 내 삶 가운데 작용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이 있었기에 바울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의 직분과 복음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금방 낙심했겠죠. 자신의 힘대로 이 일을 시작했다면 아마 그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한 번씩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이 볼 때는 아, 우리 교회가 요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우리 교회가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아, 그러면 우리 성도님께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1, 2년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볼 때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열심으로 시작한 사람은 조금 지나면 그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지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0: 도리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0: 정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힘대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사람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호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포도주를 때려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술이 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파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럼 나는 아볼로파야, 아 그래? 그럼 나는 베드로파야, 그렇다면 나는 그리토파야,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분쟁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의 문제도 일어나게 되었죠. 영적으로 미성숙했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가 되어서 나만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었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곰곰하게 묵상하다 보면 왠지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모습이 꼭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똑같이 좋아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교회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고린도에 있는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교회 누가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교회 누가 부르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신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교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 죽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족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든지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닮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경주 땅에 있는 교회라는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다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천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는데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황폐되었다가 이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화려하게 재건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뜨고 있는 그런 도시였죠. 이 지도를 보시면 아테네와 가까워서 지성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야외 극장이라든지 운동 경기장을 비롯한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당시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는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은 그냥 사제가 아니고요, 학자들은 신전 창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날마다 이 여자 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치와 환락과 매춘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당시에 고린티아 좀 마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인데요, 고린도 사람이 되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문란하게 산다, 매춘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을 보면서 어이구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사람,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거할 때, 즉 고린도에 머물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는 소돔과 고모로와 같은 땅이 바로 고린도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두려워 떨고 있는 사도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 성 가운데, 고린도 가운데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시련도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1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차차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라는 도시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을 흔드는 유혹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믿음을 흔드는 관습들이 고린도 가운데 있었고, 고린도라는 독특한 문화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산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 있습니까? 지역에 있죠. 이 속세를 떠나버리면 영향을 덜 받는데요,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냥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해.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봅시다. 그런 유혹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와 함께 이 주위에 보면 세상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예수 믿기 전에 친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각색해 보면, 야, 이번에 여사제가 새로 왔는데 너무 예뻐. 한번 구경하러 가자. 가보자, 신전에. 우리 식으로 좀 바꿔본다면, 이번에 절에 가면 밥이 맛있어. 거기 한번 가보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과 옛사람의 본성이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내 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나의 옛사람이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판에,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에 세상물이 싹 빠지고 천사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과 습관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옛사람의 습관이 그냥 툭툭, 예전에 했던 말이 툭툭,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툭툭 나와 버리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한 평생을 고린도에서 살았습니다.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서로 당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이라는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나도 모르게 예전에 했던 습관들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경주라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예전에 경주시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했던 그 습관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쑥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복지관 장구 교실에서 했던 그대로 다른 사람들 험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막 험담합니다. 장구 교실에서 자기 편 만들어서 당을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민원 넣고 데모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막 당을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막 시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말 함부로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습관대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이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집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콱 꽂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가슴을 후벼파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와 옛사람의 습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충돌하면서 감사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

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물론 이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평생 갈등을 경험할 거예요.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0: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갈등이 있다. 그러면 주님의 손 안에 지금 빚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복음 안에서 갈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회개하도 해보시고 오늘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한번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관찰해 보시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성도라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0: 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성도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씩 예수 믿는 성도를 향해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교회는 죄인들의 학교이지 성자들의 전시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0: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말하고요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경주 땅 안에 살지만 경주 땅 시민분들과 다른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도를 닦는다고 해서 수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함의 비밀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0: 아멘. 누구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 안에 거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여지고.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 변화시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가 이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갈라놓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0: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경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주님의 모습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경주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771-7104 054-771-7104번 경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샬롬. 국동방송 70주년 기념 영랑권 전도사의 포항 전도 이원장 이완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기회 영랑권 전도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족과 이웃, 전도 대상자와 함께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월 10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협성 경복중학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럴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든은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성안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정창성 목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1: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창성 목사이고요. 포항 성안교회를 담임하고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0: 눈물과 기도와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교회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1: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요. 또 기대도 많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지금
0: 네.
1: 현재 해온 일을 또 지속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0: 아직 젊으시니까요, 목사님.
1: 예.
0: 네. 고향이 포항이 아니시죠?
1: 예, 포항은 제 청년 시절에 이사를 왔고요. 그 전에 문경이 제 고향입니다.
0: 와, 경북 문경. 목사님에게 포항은 어떤 곳인가요?
1: 태어나기는 문경에서 태어났지만 포항은 제 청춘과 일생을 다 바친 땅이죠. 저의 삶과 목회와 가장 잘 들어맞는 그런 도시였다고

0: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좋죠. 예.
1: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0: 바다가 있고 예.
1: 좋은 사람들이 있고
0: 좋은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1: 정창성 목사님의 사역의 여정이 그리 평범하시진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사역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0: 네.
1: 짧은 시간 안에 다 소개하는 게 어렵지만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포항성안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을 목회를 하고 제 나이 53이 되었을 때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 아, 성안교회를 개척하시고 23년간 사역하시다가 선교를 떠나셨어요.
0: 예. 선교사로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선교 사역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있을 때 제가 개척하고 사역했던 그 교회가 다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1: 오, 흔치 않은 일인데요.
0: 예, 흔치 않은 일인데 그래서 한 교회에서 두 번이나 목사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1: 성안교회를 개척하시고 23년 섬기시고 7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성안교회로 오셔서 예. 몇 년 계셨나요?
0: 한 12년 정도 했죠. 예.
1: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0: 예, 교회가 좀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예,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가시고 교회 재정적으로도 위기 상태였었고 그래서 수습할 목회자를 찾다가 아무래도 설립자니까 저를 부른 거고 저는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려울 때 저한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1: 그래서 다시 교회로 합류해서 예. 12년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정리하고 은퇴까지 하셨네요.
0: 예.
1: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간에 선교사역 7년 이 선교사역도 그리 평범하진 않더라고요.
0: 예. 보통 선교사님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1: 떠나시죠.
0: 예, 바로 젊을 때 선교지로 가죠. 30대 초반에 보통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를 23년을 하고 나이 53세 선교사로 갔으니까 정말 마지막 차를 타고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 사역 또한 선교지에 계속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0: 예.
1: 그 선교지와 또 한국을 이렇게 오가면서 일명 비거주 선교사로 네. 계셨어요?
0: 예, 예. 제가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3년 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신학교 학장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교회가 저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53이 되었을 때 나갈 때는 나라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는 제 가족이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이제 딸도 다 컸고.
1: 인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신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 어딘지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시죠?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과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정주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0: 예, 아마 앞으로 비거주 선교를 할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방법의 선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가족들을 굳이 데리고 나가지 않고 가족들을 우리 한국에 둔 채 선교지에 가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오고 사역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시니어 선교사들은 비거주 선교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거주 선교사가 일반 선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0: 조금 용이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0: 저는 비거주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현지어를 대충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서 현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통역을 세우지 않고. 일단 그게 되어야 직접 현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역이 가능해요. 만약에 통역을 세우게 되면은 비거주 선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런 점이 나이가 들어서 나가니까 현지어를 배울 때 좀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1: 그렇죠.
0: 그래도 현지어를 제대로 돌파를 하고 현지 사람들한테 복음을 직접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것 참 중요하고 네. 많은 기도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0: 네.
1: 목사님께서는 이 선교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0: 예,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동안에 그 나라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 저를 자주 초청해서 강의를 듣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법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래를 하다가 보니 야, 여기 내가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53세 선교사로 나가면서 바로 여기가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될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군요.
0: 네, 네.
1: 목사님께서 23년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로 헌신하신 그 7년간의 선교 활동을 보내시고 다시 성안교회로 오셔서 12년간 계시면서 비거주 선교사로 또 계속해서 네. 현지와 소통을 하신 거잖아요.
0: 네.
1: 동역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까?
0: 예, 제가 가 있는 그 나라에 그 나라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신학대학원을 설립하고 신학대학원 수준의 한국의 MDB 목회학 석사과정에 준하는 그런 신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교무처장이 저와 지금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분인데요. 같은 교단에 제가 잘 알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고 이분이 흔쾌히 합류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교무처장을 맡게 되신 거고.
1: 선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의 열매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0: 예.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성안교회 정창석 은퇴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포항 성안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정창석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쭉 병행하시고 40년이 넘는 사역의 기간을 이제 마감하셨어요.
1: 네. 예.
0: 하지만 은퇴는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그 지금까지 선교했던 그 나라의 신학원 운영은 계속 이제 하면서 제가 원장의 일을 다 할 거고요. 그 일은 지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대학에 그 나라 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가까이 가서 아버지 노릇, 할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을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 인생 자체가 이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너 이거 해라 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예.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예. 예. 완성해 나가시겠다라는 생각이 예.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창성 목사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세요. 예. 예.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데 언제나 밝은 표정과 여유 있는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목사님의 삶 속에 흘러넘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1: 네.
0: 이렇게 은혜로운 영성 관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지 궁금해요.
1: 저는 목사가 될 때에도 제가 한 사람의 신자라는 생각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진지하게 내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매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편이에요.
0: 네.
1: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화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원망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마음에 숨기고 있지 않아요.
0: 하나님한테 화를 내시는군요.
1: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화냅니다.
0: 네. 시편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1: 예.
0: 큰 위로가 됩니다.
1: 제가 한 번은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셔서

0: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시냐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발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너무 따뜻하시고 아주 낮은 톤의 음성으로 따뜻하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목사가 되라고 한 거는 그냥 목사직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목사가 되라는 거다. 그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었어요. 제가 그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고 그 부르장머리 없는 저를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1: 그 음성을 평생 잊지 못하시네요.
0: 예, 예.
1: 저도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한 번씩 하나님한테 화날 때 그렇게 좀 해도 되겠죠?
0: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출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원망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권장하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내고 기도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네. 적절한 응답을 하시죠.
1: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0: 네.
1: 우리 주님과 소통될 수 있겠습니다.
0: 예.
1: 참 문제는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의 감정을 분출하고 분노를 표하니까
0: 예.
1: 사람들은 사실 이걸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예.
1: 목사님은 참 부드러움 속에 아주 강인함을 감추고 계신 분인데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동도 남들보다 그리 빠르지 않으셔서 이것저것 제약이 많으실 텐데 힘든 선교지 활동 또 목회 활동 가운데 좀 어렵진 않으셨어요?
0: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제가 이제 무릎 위에 한 20cm 정도 위에 이제 대학생 시절에 암 때문에 다리 절단 수술을 하고 그때부터 의족을 하게 됐죠. 원래가 만 50년 의족을 했습니다. 그 의족이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제가 한참 동안 했던 그 의족은 살을 파는 거예요. 이게 살하고 의족하고 그 만나는 그 부분이
1: 몸에 무게를 받아야 되니까
0: 예, 막 피부가 벗겨지고 피도 나고 어떤 때는 뭐 참 그런 적이 많았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옷을 벗으면은 피가 묻어 있고 그랬었죠. 그런 아픔은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고 또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제 이런 것이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신방사역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선교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이제 한 자리에 학생들을 불러서
1: 초대하는
0: 예, 네. 강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강의하고 그대로 공항으로 돌아오는 최적화된 사람이죠.
1: 엉뚱한 생각이나 괜한 호기심 같은 건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0: 꿈도 꿀 수
1: 상황이다.
0: 예.
1: 참 여러 가지 상황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재설정을 하셨어요. 목사님을 도와서 평생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사모님을 비롯해서 귀한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1: 목사님 가족 소개 한번 해주시죠.
0: 제 아내와 제 딸이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암이 걸려서 투병하는 그때에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아내입니다.
1: 가장 어려운 시절에 만나셨네요.
0: 예, 제가 암 투병하는 것을 지켜봤고 다리 절단 수술하는 것도 지켜봤고 그 후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제 아내도 그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제 아내와 이제 포항

0: 통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교회 개척을 다 같이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목회할 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브레이크를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제가 결정을 하고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따라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언제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자는 대로 당신이 따라줬으니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겠다.
1: 잘 하고 계시죠?
0: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딸도 잘 커가지고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제가 사실은 지난 주일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고 거기에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조금 있으니까 제사장이 와서 보더니 그 사람을 보더니 외면하고 지나가고 레위인이 보더니 또 지나가 버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이런 분들인데 이 불쌍한 자를 보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는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데 특히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평소에 유대인들한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철천지 원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 사람을 발견하고 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상처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봐주고 나중에 돈을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혹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나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떠났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바로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저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그다지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없어져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생각을 했더랬는데 제가 이제 암이 걸리고 죽음이 가까웠을 때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제 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고침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가게 됐죠. 처음에는 교회 나가니까 뭔가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릎을 탁 꿇는데 아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야 이거 내 꼴이 이게 뭔가 내가 평생 신이라고는 믿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첫 마디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졌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신이라는 존재를 누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1: 본능적으로 알고
0: 맞습니다.
1: 계셨네요.
0: 예.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 가운데 안 믿는 분들도 나는 무신론자다 하는 분들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신 존재를 의식하는데 그거를 일부러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버지를 떠나서 인생을 망

0: 지나친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품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아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국민의 60% 내지 70%는 한 번쯤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가장 나 자신이 행복하게 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 목사님의 건강도 그때 네. 이후로 회복되신 거고요.
0: 예예예 예, 예, 맞습니다. 암이 치료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1: 네. 목사님 앞으로도 은퇴 이후의 후반전도 하나님과 함께 멋지고 은혜롭게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고요. 저희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포항 성안교회 은퇴 목사이신 정창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양학교회 황병규 목사님께서 역대하 5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 우리가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정을 쏟는 그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암이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머리카락에도 생긴다 그래요. 머리카락, 각막, 그리고 또 혀에도 생기고 세포가 있는 모든 곳에 암이 생겨요. 근데 유일하게 암이 안 생기는 장기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심장이에요, 심장. 뭐 짐승들은 이걸 염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심장은 쉬는 법이 없어요.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요. 피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뜨거운 곳에서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쉬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뜨거운 곳에 거기 안에 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은 열정적인 장기입니다. 쉼이 없어요. 교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쏟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성전 봉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성전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 가장 내밀한 곳, 거기에 말씀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위에 뚜껑이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 그 중심부가 시온자 정금소 속죄소 이런 이름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막 아닙니다. 두 번째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대속죄에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시온자 정금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 시원찬양에다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텐트로 겨우 비를, 비바람을 막아주는 텐트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인생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이들로 키우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속에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손꼽히는 대통령 몇 명 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통령. 그 중에 한 사람은 링컨입니다. 링컨은 위대해질 조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위대해질 뭐 전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안 위대해질 조건들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재에 세 번의 책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이솝 우화, 세 번째는 셰익스피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셰익스피어. 그 책 세 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늘 묵상하고 성경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왕성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아담이 범죄할 때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요. 하나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순간 들어오니까 죽을지도 모른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확정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안 죽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동급이 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번쩍 뛰어서 평상시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돼요. 여러분, 사단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데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을 차단합니다. 말씀이 차단되면 하나님 임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말씀을 차단해요. 사도바울이 선교 1차 여행에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해서 동굴밖에 죽었다고 던졌죠. 루스드라에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왜 핍박하죠? 빌립보에 갔을 때도 핍박하고, 데살로니카 갔을 때도 핍박하고, 베라에, 그리고 오늘날의 아테네, 아덴에 갔을 때도 핍박하고, 고린도에 거기까지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왜 핍박하죠?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단은 말씀이 충만한 것을 못 참아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 봉헌식에서 뭘 안치합니까? 2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것이니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려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을 중심에 위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고 그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꼭 부탁해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1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초막절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집이 없으니까 초막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가고 아니면 멈췄어요. 그럼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힘있게 붙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에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8절에서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옆에는 만나 항아리도 있었는데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만나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굳었어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에 집중하잖아요. 만나 먹다가 질렸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용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흙먹는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남겨서 문제지만 우리가 음식이 거칠든 거칠지 않든 요리가 잘 됐든 안 되었던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시장하지 않게 한 이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걸로 충분해요. 먹는 것은 두 번째 모세 상난지 아론 상난지팡이죠. 아론 상난지팡이 이게 뭘 지도력을 얘기합니다. 지도력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다. 그런데 이거 기적이잖아요. 기적도 영원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영원하지 않고 기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볼 때 우리도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어제 체력이 다르고 오늘 체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들면 일어납니다. 말씀 붙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병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해서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약한 육신을 가지고 못할 일 없이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저분은 다 할 수 있겠다는데 아무 일도 못해요. 왜 그렇죠? 약하고 강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못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정필도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이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홀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은 그 옛날에 판잣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갔는데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말씀 듣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갔어요.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가다 보니까 이 좋은 건 우리 엄마도 할머니도 같이 했으면 좋겠지만 할머니 계속 얘기해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전도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이 많은데 말씀의 능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장이 돼서 우리 반아이들 중학교 가서 반장이 돼서 내가 반아이들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반장이 돼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중학교였는데 경기고등학교를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유명했거든요. 그 학교에 5명이 들어갔는데 전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다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하면 다 인생이 풀리는구나, 좋아지는구나, 복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100% 참석하고 전도했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되고 부산 수영로교회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어린아이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찬양이 즐겁고 기도가 너무너무 좋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말씀 가운데 충만하면 말씀이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아무리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7.8개 아니라 아무리 수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말씀의 사람으로 섬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돼요. 6절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헌신이에요. 예배 자체가 헌신이에요. 예배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배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희생하는 거 싫어해요. 세상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희생했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순종의 아들로, 야곱은 약삭빠르지만 두 손 들고 약복나루에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열두 지파에 낳는, 열두 지파를 낳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으로 들어간 통로를 열었습니다. 모세는 80세 하나님 부름받아서 지도자가 됐어요. 고난, 희생 없이 안 돼요. 그들은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지도자로서 용모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 없이 안 돼요. 헌신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랩돈을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두랩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드리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일단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300데나리의 향유옥합을 부은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한꺼번에 부으면 너무 낭비가 심한 것 같아. 조금씩 부어야지. 오늘 조금 붓고 내일 조금 붓고. 그렇지 않아요. 남김이 없어요. 다 부어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약함이 있어요. 물질에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를 다 소진할 정도로 헌신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갑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때 여러분 지갑엔 그를 탈탈 털어가지고 한번 도와보신 적 있어요? 뒤를 생각하지 않고? 이게 헌신이에요. 남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할 때 조금씩 조금씩 헌신합니까? 다 주죠. 모든 마음을 다 썼죠. 옥합을 깨트린 마음으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세상 쉽지 않아. 너 약삭 빨라야 돼. 손해보는 짓 하면 안 돼. 손해보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손해보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아서 그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요. 손해봐도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봐도 우리가 드린 것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음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보는 자, 내 것을 내어주는 자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걸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기를, 희생이 있기를,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사회학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과제를 줬어요. 볼티미어의 빈민가에 학생들의 실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이 뭔지, 가정 형편이 어떤지, 어떤 집에 사는지, 학업 성취는 어떤지. 그래서 2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이에요. 이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어요. 배울 기회도 없고, 부모가 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부모도 아니에요. 마약, 술꾼,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 어머니 밑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 없음, 땅땅 평가를 그렇게 냈습니다. 25년 뒤에 또 다른 사회학 교수님이 그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볼티모어 빈민가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결론이 희망 없음, 기회가 없음, 미래가 없음.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 클래스의 학생들에게 이 200명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수소문해 보니까 다 그 주변에 살아요. 그 중에서 200명 중에 도시를 떠난 사람,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20명을 제외하고 1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176명이 최상위 클래스의 삶을 살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공무원, 그리고 기업가.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에 기록에서는 희망 없다, 가능성 없다, 기회가 없다. 이들은, 그들의 평가는 아무 희망이 없다. 근데 25년 뒤에 지나고 보니까 그들은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까? 했더니 한 여교사 한 사람을 지목해요. 그 선생님 때문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그 교사가 살아있어요. 가서 인터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가르쳤게요? 당시 어떤 탁월한 방법으로 교육 방법이, 교육 철학과 방법이 얼마나 탁월했기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교사의 대답이에요.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인류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시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이들 키울 때 더 잘 되고 더 형통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사바당이, 남유다 요사바당이 모압부터 해가지고 암몬 연합군에 공격을 받아요. 중과 부적이에요. 수적은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주겠다. 찬양 때 앞세운 거예요. 찬양하고 앞세우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시다,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긍휼이 한이 없으시다. 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워요. 우리하고 싸우기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럼 이미 끝나버렸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찬송이에요. 예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데 모든 걸 쏟아야 됩니다. 성전은 찬양과 기도가 가장 뜨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망한 가게만 찾아냈는데 그분이 잡으면 잘 돼요.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망할까 봐 걱정이고 한 사람은 너무 잘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유로운 생활을 못할까 봐 걱정이고 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잘 돼야 되고 이번에 망하면 끝입니다. 신발감 그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목사님 이번에 너무 잘 되면 안 됩니다. 이번엔 대충 되게 해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 구해야 됩니다. 토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도 될 것 말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도와 찬양, 찬양이 뜨겁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될 때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마치 시온자 중금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이걸 모릅니다.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야 할 바를 알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 해야 될 때를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하게 되고 구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말씀의 사람, 헌신과 희생의 사람, 그리고 찬양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양학교회 황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양학교회 지역번호 054 282국에 615번 282에 0615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 편지 열차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열차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하늘 편지 열차 잠시 후 포항 극동방송역을 출발합니다.

네, 갈대 상자에 모세를 보냈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네, 요게벳의 노래 들으시면서 저 나를 피한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송경민 은혜.

0: 김현주의 잠언 낭송.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

잡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갖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눈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주한곤의 하늘 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케네스 해긴의 승리하는 교회.

나는 한 목사를 아는데 그는 악한 영에 관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악한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정죄당하고 도외시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오랫동안 그의 아내가 심각한 병을 앓았기 때문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덴버에 잠깐 머물었습니다. 주일날 그는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극장 앞에 오늘 저녁 예배 7시 30분이라고 쓰여 있는 간판을 보았습니다.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회가 이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저녁 예배에 다시 오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에 극장으로 다시 가서 마지막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단에는 커다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극장에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가슴을 깊이 판 긴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비추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것이 오순절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피아노에 앉아서 만세 반석이라는 노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노래를 하면서 다른 스포트라이트가 야외복을 입은 한 남자를 비추었습니다. 비단 모자를 쓴 남자가 만세 반석의 한 구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스포트라이트는 그 남자에게 있었고 다른 스포트라이트는 피아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강단은 밝게 조명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자는 계속하여 노래를 하고 있었고 그 여자는 사라졌지만 피아노는 계속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노래를 끝냈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내가 앉아있던 자리로 걸어왔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 남자를 따라왔습니다. 라고 계속하여 이 목사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내게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내는 30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부터 당신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사는 내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 남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내 아내는

30일 전에 정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예수님과 같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여기 없습니다. 그때 야외복 차림의 남자는 내게 아무 말도 듣지 않은 것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무슨 입신을 한 사람이나 혹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이 행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야외복 차림의 남자는 되풀이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아내는 30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로부터 당신에게 전해줄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 다 그 목사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내는 정말 30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여자는 여기 없습니다. 제 부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결국 야외복을 입은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메시지 받기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 건물을 떠났습니다. 만일 그 목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 야외복을 입은 남자는 그 목사에게 그 목사와 그 아내밖에 알지 못하는 무엇을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속임을 당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익숙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목사가 그 익숙한 영에게 그 남자의 말을 받음으로써 응답을 하였다면 그 목사는 그의 삶에 사단의 영향력의 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야외복을 입은 남자는 그의 소식을 그 목사의 아내로부터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국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는 자가 죽으면 그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 소식은 잘못된 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익숙한 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그보다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로 가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쟁이, 예언자, 점성술자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경적인 영분별을 통하여서 성령과 마귀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달려온 하늘 편지 열차, 오늘의 모든 복음 여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예수 이름으로 승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달려가는 고한국동방송 하늘편지 복음열차 제작 김보성, 저는 조한권 선교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도 제법 됐지만 아직도 움츠린 듯 주눅든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봄이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외투입니다. 우울증, 아픈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권세자나 유명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병에 사로잡히면 위태로운 삶의 갈림길에서 그저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굴레 같은 것에서 헤쳐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 이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컴컴한 옷을 벗겨주셨죠. 어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뿐일까요? 그렇게 성도는 한없는 은총으로 일어섭니다. 위로부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본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토로하는 중에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지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저 노래할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네, 오늘도 사연 나눌 텐데요. 8076님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안아요. 유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덕분에 문자 보내고 히에디엣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8076님 사연인데, 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은유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묘한 반전의 멋도 있고요. 반어법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는 참 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주시지를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해석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유 참.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이제 짬이 난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것도 이른 것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작고 낮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8076님, 너무나 멋진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자, 손경민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8845님 사연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중에 7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의 말씀을 또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에 이런 깊이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긍정이 최고야. 최강 긍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그 깊은 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할 것을 일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진리로 누가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포도나무에서 과일이 저절로 부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히스플랜의 새 힘어들이 찬양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액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본 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로 요동치며 때로 조용히 결국 다 지나가죠. 오로지 굳세 신인은 주님뿐이십니다. 닥치는 환란이 산과 같고 배신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심히 우울하더라도 내 주는 살아계셔 늘 우릴 엄호하시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다국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0: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탈북을 하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1: 네,
0: 네.
1: 그렇죠.
0: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굉장히 그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0: 네.
1: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0: 네.
1: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0: 예.
1: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0: 네.
1: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0: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1: 네.
0: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1: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0: 네.
1: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그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0: 다 뺏겨서.
1: 윗지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0: 네.
1: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0: 한국 드라마를
1: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0: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1: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0: 네.
1: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 때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에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0: 예.
1: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0: 오.
1: 네, 그

0: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1: 네.
0: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수 있는 길은
1: 중국
0: 중국을
1: 통해서.
0: 거쳐야지만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1: 네.
0: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같아요. 맞습니다.
1: 탈북 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0: 아니요.
1: 어떠셨어요?
0: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긴 시간인데
0: 그렇죠. 네.
1: 북한을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그런 것.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
0: 맞습니다.
1: 나를 잡으러 온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1: 호적도
0: 불법, 그쵸,
1: 없고,
0: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1: 네.
0: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뭐, 예,
1: 피하셨구나.
0: 제가
1: 네.
0: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1: 네.
0: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1: 예.
0: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1: 그
0: 보면.
1: 지역에서
0: 네,
1: 예.
0: 근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예,
1: 네.
0: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좀 쉽게 왔죠.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네.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솔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0: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1: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1: 네네.
0: 네.
1: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하는 곡이라서 제가
0: 네.
1: 이 찬송가를 좀 좋아합니다.
0: 자, 찬송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하신 후에 나솔 자매님과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북한 두만강변에서 태어나시고 한국 정착 거의 20년 차에 달하시는 나솔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을 떠나신 지한 2년이 채안된 기간 만에 대한민국에 오셨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오셔서 어떠셨어요, 처음에?
1: 신분을 가졌다. 라는 안정감도 있었고, 그 전에, 한국을 딱 도착하자마자, 그 공기가, 이게 여기가 내 나라구나. 헉! 눈물이 나네요. 예, 네, 그런, 안도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안정감? 예, 네, 안도하는 마음? 그 중국 땅은 물론 거기서도 먹고 사는 거는 어찌됐건 그 나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대로 북한보다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항상 그 불안과 그거에서 그런 마음에서 제가 떨고 살았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 이제는 평안함이 제 안에 있었고 그 공기와 그 바람 이런 거를 느끼는데 뭔가 모르게 그내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동질감과 함께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었거든요. 예,
0: 예.
1: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겠구나.
0: 중국에서의 느꼈던 거와는 또 다른,
1: 그런 마음. 네, 맞습니다.
0: 그치요. 예. 그때의 감격, 또 감동, 안도감이 지금도 생각이 생생하신가 봐요. 그쵸?
1: 네.
0: 예.
1: 저도 지금도 그때 그 마음에 제가 미국도 갈수 있고 뭐 이렇게 삼국을 거쳐서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왠지 모르게 한국에 가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한국에 와서 제가 생각했을 때그 느끼는 그 마음도 그렇고 여기서 잘 적응하는 것이 내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0: 네.
1: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 온 기억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잘한 것 같고 어떠한 것에서도 그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더 좋은 나라, 더 발전된 나라도 있을 테지만 저는 내 조국의 반쪽짜리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온 것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내 고향은 떠났고 내 부모 형제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한반도의 반쪽에 난 항상 있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됨을 계속 느끼고
0: 네. 그렇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우리 나솔 자매님은 처음에 어느 지역에 정착하셨어요?
1: 삽니다. 저는 경기도 쪽에
0: 아, 네. 처음에 정착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1: 그 저희가 이제 나오면 임대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주는데 봉사자분들이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지금은 그것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그 네모 반듯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되게 썰렁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도감과 동시에 썰렁함도 많이 느끼고 허전함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네, 한 단계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0: 그렇죠.
1: 단계의 어려움이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뭐 쫓기고 그런 불안함은 없지만 대신에 허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밤에나 엄청 대한민국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0: 화려하죠. 네.
1: 나는 지금 누구 여기는 어디 약간 이런
0: 외롭기도 하고.
1: 쓸쓸한 감정이 들고 먹는 거 맛있는 거잘 먹어도 그렇게 그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그러한 마음들이 과연 인간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과연 정말 행복일까? 이게 내가 꿈꾸는 삶일까? 그런 여러 가지 좀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0: 네.
1: 되더라고요. 예.
0: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시고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1: 제가 그때 그 교회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원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영락교회에서 저희 하나원으로 나오시는데
0: 그렇죠.
1: 그때 이제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시는 그 분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서 그때는

0: 그냥 불안한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죄 안 잡히게 해주세요. 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빨리 그렇죠. 한국 가게 해주세요. 자, 원하는 거를 계속 쏟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가고 아. 그러고 돈도 별로 없는데 헌금을 저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 저의 신음이었던 것 같고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끈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막 뱉고 나오면 순간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고 그렇죠. 갑자기 담대해져서 걸어간 다리가 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오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찬송가도 하고 막 뭐 예배도 드리고 성경책 나눠주시고 하는데 뒤에 이제 영락교회라고 직인이 딱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일단은 이렇게 큰 교회가 오는 거 봤을 때는 여기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네. 멀어도 저희 집에서 좀 꽤 멀었고 저는 경기도에 살고 그렇죠. 교회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1시간 반 거의 2시간 가까이 갔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가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대학교를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 제도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어찌됐건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마음이 있었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 마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나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예, 결국엔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고 네. 이끄신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불안한 마음을 또 없애주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셨던 주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나솔 자매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나솔 자매님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더 신앙생활의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하늘 위로 받겠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엽니다.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한 주는요, 어린이날에 이어 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요. 가장 귀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통화라도요 꼭 마음을 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가족이라는 귀한 이름이 있죠. 한 형제요, 한 자매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귀한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찬양은요, 가족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포유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내 포효의 가족 이어진 찬양 아이빅 밴드 지선의 행복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5월에 더 피어나는 이름 바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면서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함께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구연모의 음성으로 함께 할게요. 샤론의 꽃 예수.

어노인팅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요. 아이들에게나 그리고 부모님께 힘이 되고 풀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도 기댈 곳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예수님, 그 따스한 품과 그 넓은 어깨에 기대어 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잘 하고 있다고요.

주님 주신 사랑의 온도 36.5도를 잘 유지하면서요. 그 사랑의 따스함을 그리고 넉넉함으로 나눔이 되고 전하는 자리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아이와 어머니가 포토존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불편한 몸으로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느새 아이는 포토존 앞에 서 있었는데요. 불편한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며 사진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얼른 다가가 제가 찍어드려도 될까요? 라며 도움을 드렸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이는 저에게 감사해요 라는 마음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포토존 앞에 선 아이의 시선은 엄마의 힘듦을 도와주는 저에게 집중해 있었던 거죠.

더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느낍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이 시간 끝으로요. 팀루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시편 70편의 찬양이죠. 함께 찬양 나누며 인사드리고요. 저는 주일 밤 다시 올게요. 넉넉하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밤 주님께 그 사랑의 전달자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요. 샬롬.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서울 종로구에는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자동에 얽힌 이야기를 아십니까? 한 마을에 홀로 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는 홀아버지를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모셨죠. 그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를 극진히 사랑해서 늘 주무실 때마다 아이를 끼고 잡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잠버릇이 험악했다 합니다. 하루는 이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주무시다가 그만 손자를 깔아 뭉개어 죽게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효자 아들이 아침이 되어 무난 인사를 드리려고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그만 아이가 죽어 있었고 아버지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식들 같았으면 아버지를 원망하고 야단이 났었겠죠. 그러나 그 아들은 이름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자 아들이 죽은 아이를 조용히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죽은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 불효 막심한 놈, 네가 죽었으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기의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너 때문에 아버지께 불효하게 되었다며 따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따귀를 얻어 맞은 아이가 갑자기 크게 재채기를 하더니 마침내 죽은 아이가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상을 내리고 그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이라고 이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스 CCM 음반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앞서 들으신 찬송 한웅재님입니다. 어머니의 새벽기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효도를 신본주의 원리 안에서 가르칩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인간의 부모님께 순종 및 공경하라 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 공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모두 하나님께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당하게 교육을 받아서 자라야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주 필요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거룩한 도리로 먹여주십니다. 은혜 찬양 베스트 음반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전용대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사도 바울은 2절 뒷부분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된 부분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간 고쳐서 귀에서 쏙 들어오게 했지요. 여기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인데 첫 계명이라고 했다는 사실. 10계명을 분석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관련되어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5계명은 이 두 번째 부분, 이웃과 관계된 계명 중 첫 번째의 계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부드러운 권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효도하라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에만은 이 계명 잘 지키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하셨는가? 부모님께 잘하는 것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만약 잘못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니 그 교훈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을까요?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창문의 음성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음성으로 들으신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효자에게 복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받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양심은 자기 자신에게 가감없이 솔직합니다. 사람은 떳떳한 일을 하면 양심이 자기 자신에게 상당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떳떳한 일을 하면 용기 있게 되고요. 당당하며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게 하며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게 되면 매사가 당당해집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또 복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이 인정해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일단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믿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하자가 없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제일 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박종호님의 아카펠라 음반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에서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봄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효자를 좋아하십니다. 효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효자를 택하여 크게 사용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총 8이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쳤죠. 사무엘이 지배와 기름을 부을 때도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양을 치는데도 책임감 있게 했습니다. 짐승 떼가 와서 양을 물어가려 하면 쫓아가서 뺏어왔고 밤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이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효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택해서 마침내 그 나라의 백성을 책임지도록 목자장으로 삼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시게 된 겁니다. 효도하는 다윗,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아마 그 형제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다는 증거죠. 바꿔 생각하면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즐겨 사용했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예로부터 이 땅에서 감동스러운 삶을 살면 하늘에서도 들으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했죠. 요셉은 더구나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간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다 거둬먹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고 크게 쓰셨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효자로 축복받은 사람은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 볼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기댈 어떤 조건도 없는 여인이죠. 그런데도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효도로 책임을 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보아스라 하는 귀한 남편을 만나게 했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는데 이 오벳은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고 또한 다윗의 계보 아래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효자를 좋아하시고 효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야곱의 축복입니다.

0: 문화불로 사용하고 활용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불로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0: 오늘 끝곡은 옹기장의 축복의 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늘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은미 집사입니다. 출퇴근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많이 힘들 때 극동방송 들으면서 제가 좀 많이 찬양으로 많이 위로받게 되었어요. 방송이 나왔을 때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 그래도 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할게요. 예수 내
2: 마음 아시네. 주님께 받은 은혜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은미 집사님은 함께하자고 자신감 있게 권면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복음, 그 통로가 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으로 더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가입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는 복된 기회,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 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라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히즈워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이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네,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환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오직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이 망가졌잖아. 에잉 그냥 에잉.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그물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슈아그림의 보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감기가 참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네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트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강주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작 교회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작 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파워워십의 웨이메이커 들려드렸습니다. 이 웨이메이커 찬양은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렉스루를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보다는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타지, 그것도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리고 실패한 날을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 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곡 뒤에 찬양 뒤에 이 커브워십에 주님의 선한 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커브워십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2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들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2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 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윌럽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의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에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그녀가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서 그에게 볼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골룩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룩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내 싹이 얼마

하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리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리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려 내어 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리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일곱 해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일곱 해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있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집을 잡았는데 하룻밤도 그 집에서 안 잤어요. 나오자마자 큰 길에 나왔더니 배륙수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군 어리 구이 장사집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갑니다. 우지 가지 없는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세상 하나님 모르기 전에 말로 한다면 내 청춘을 비춘 아이지 않아요.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이 굴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아.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이게 아침에 8시 일찍 일어나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중국 국적을 삽니다. 내가 몽골 오면 너무 힘들게 와서 이 아이를 비행기 태워서 내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모으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쫙 양장 빼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갔더니 엄마 같이 않아서 모았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북한 사람이니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를 조사받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조사하는 선생님이 오리지널 탈북민 애들은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면제잖아요. 혹시 중국 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 내가 10년 후에 한국 올 줄 알고 이런 중인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같이 나온 기수 언니들이 교회 가보자. 교회 사람 많더라. 그래 왔더니 그게 주한장로교회예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감사하죠. 여기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연결이 됐지 않아요? 아들도 나오고. 그래 이번 주만 나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동장한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분이 다가와서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중국 그 가정, 아이가 같이 그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 안 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고. 내가 유라이프 회비 15만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돈이라도 그 큰 돈이잖아요. 주한장로에 갔어요. 가봤더니 탈북민 저 혼자예요. 어머니 학교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됐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동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곳에 이미의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계속 시켜요. 근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데 꼬이꼬이 울게 되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손수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학교를 울며 마쳤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엄청 탈북민들이 쓸어 나와서 100명씩 될 때였어요. 그 맡은 목사님이 탈북민들

공동체 이름을 좀 갖고 독립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그 봉사자들 해서 한 170명 가량 앉아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해피 공동체. 근데 그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 100명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첫 집사가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1, 2층이 꽉 차 앉아있는 속에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의 언니, 오빠들 가득하네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와 정말이에요. 나 이 주를 위해서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라 이 수술거지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손이 아플 때마다 이 손이 안 아프게 두비 안 하고 인차 한국 왔으면 상하지도 않고 그랬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것도 안 되면 짓궂이 사놓고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이랬는데 꽂고 놀려고 저는 그냥 직행 왔으면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저를 알거든요. 마음에 불 같은 게 치밀어서 교역자실을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문 두드렸더니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날 만나요. 목사님 저 이런 마음 들어요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신학교를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마음 주셔서 지금 서류를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여 이렇게 다 냈는데 저기 합격도 되고 이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50만에 입학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첫 학기가 그렇게 썼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거지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 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 할라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 다 나누더라고요. 그 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왔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나라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분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데 등록하는 기간 오서는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어요.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예,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한 통 쓰라고. 누굽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 그 감사편지 수면서를 알았더니 그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 정보 온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저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탈북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통에 나왔대요. 한국에.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탈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 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뚜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오전에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긴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형편없고 정말 여느 탈북민과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깊은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2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외의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0: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죠.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봉어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같이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리톤 정민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는 북녘땅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

네,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 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터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0: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속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매주 이 시간 오픈도어 선교회 김성택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 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이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더니 나오미가 돌아왔던 소식이 금방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르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줄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더 나은 곳에서 곡식을 가져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땅에서 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줍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하라. 그 소녀를 위한,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 단 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0: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루세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5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고 회복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갈등과 분열, 탐욕과 죄악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 종교적 원칙,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혐오와 배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계속되는 승자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이 예수 생명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체 사상과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생명의 빛이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청주 한사랑교회 이정용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얻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르시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39장, 새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통합찬송가 339장, 새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삶이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서서평 선교사, 그분이 사실 독일에서 또 미국 거쳐서 한국 오신 간호사로서 섬기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똑같이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과부, 고아, 나환자를 평생 돌보다가 돌아가셨는데 54세에 그것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때 자기 시신도 다 기증을 했는데 그분이 딱 남기신 게 보니까 동전 7전 장시, 그리고 깍냉이 가루 두 홉, 그리고 담요 반장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그 책상에 자신의 그 좌우명처럼 써 있는 글귀가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 분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당시로 말하면 잘 사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왜 그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살았던 사람이 서서평.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 되고 주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당시는 낮은 사람, 종들만 섬기는 줄 알았더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선생인데 또 주인이라고 하는데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선생이네, 내가 높은 사람이네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섬겨라.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희생으로 본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셨는데 신약 그

부분에 가만히 보면은요, 좀 대조가 나와요. 이 대하에다 수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는데, 대하에다 수건을 준비시켜 가지고 자기 손을 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빌라도. 빌라도는 나 이 일에 책임 없어. 너희들이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당해. 그러면서 자기 이제 책임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고 수건에다가 자기 손을 닦은 이 빌라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을 우리가 가만히 봐도 섬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 나그네, 장애인들을 섬겨라, 돌보라, 그들을 위해서 구제의 십일조도 하고 안식년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 땅도 쉬게 하면서 있는 열매들은 그들이 거두고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절기에는 서로 나누고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는 것도 나그네를 섬기다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룻도 그 복을 받은 것은 나오미를 잘 섬기려는 그런 일에서부터 복을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됐다. 수넴 여인,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엘리사를 섬기다가 자기 아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또 복을 받고요. 이제 신약에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 섬기다 복 받은 분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도루가도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다가 본인 죽었을 때 다시 소생한 기사도 나오고요. 루디아, 그 자주장수, 옷감장수인데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 가는 곳마다 섬기면서 참 그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진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얻은 구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라, 섬겨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결단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엘 나오잖아요. 아비가엘과 나발의 차이가 뭐예요? 그 부부간인데도 나발은 섬길 줄 모르고 섬김만 받고, 아비가엘은 섬기는 마음, 섬기는 삶, 그게 마음을 움직여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가 그냥 화가 나서 왔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그 섬김이.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섬긴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엘의 섬김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또 아비가엘의 섬김이 자신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겁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길도 처음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갈리는 것은 섬김에서 이제 갈려요.

0: 사울은 왕이 됐다고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우리가. 다윗은 그래도 섬기는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처럼 이게 원수까지도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감동 경영을 하는데, 아굴라 굴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요. 자기 혼자도 힘든데 사실 다윗이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다윗은 비로소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면 아비멜렉,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있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사울, 또 앞으로 나오는 르호보암 나와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들은 그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남을 이제 자기 권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예수님, 이분들은 다 섬김으로써 위대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기적인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는 섬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섬김, 이거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줘요 필요한 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의 선행이 뭐이 됐든 간에 그게 우리가 필요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아까 그 사울에게 그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도움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93장, 새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합찬송가 193장, 새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능력이 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돌리는 순간 그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이 기대며 삽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내 계획에 기대고 내 경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댔는데 그 사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에 기댔다가 상황이 흔들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기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바닥난 적은 없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몸을 실어보니 힘없이 휘어지는 가지 같아 더 위태로웠던 순간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그날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면 그 기대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지칩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스 4장 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은 넘어졌을 때에 왜 또 그랬느냐고 묻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며 정죄하지 않고 흙묻은 무릎을 조용히 털어주는 손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견딜 만큼, 지금 숨쉴 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마치 심판의 자리일 것 같고 내 허물을 덜쳐낼 것만 같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요새는 무너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해져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한 걸음 가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이 당당히 서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고 싶은 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혹시 사람에게 기대다 실망했고 내 힘에 기대다 지쳤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분께 기대는 자리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중심

0: 이미 다시 세워집니다. 흔들렸던 생각이 잦아지고 조급함이 잦아들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24번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심 너무도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

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쌓여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숨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좋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돈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교회는 보통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떠오르는 것이 많겠지만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며 알게 모르게 모든 면을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자녀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요?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과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 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살고 나를 닮게 부끄럼 없는 삶이 되도록 주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서울 모태탑 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꿈이 없는 이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부분은 꿈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196명은 아무런 꿈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1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없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 적성이 뭔지 모르겠다. 89%.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자신이 없다. 5%. 꿈을 왜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6%. 생각해보면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였던 시절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렸을 때 꿈이 없으면 잘못된 걸까요?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른들은 기계적으로 꿈에 대해 묻습니다. 나중에는 적성을 묻고 그 다음에는 전공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을 10년, 기껏해야 15년 정도 산 아이들이 무엇을 안다고 꿈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꿈이 없다는 말이 솔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느끼지 못하면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꿈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신 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꿈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만나 꿈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품으십시오. 복되고 형통

아멘.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께 기도하며 답을 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자연은 온통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오늘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5월 10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든 어버이 주간이든 이날만은 누구나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도 더 잘하고 싶어 불효라고 느끼고, 효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죠.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의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예전색은 지난주에 이어서 흰색을 사용하죠.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은 주님의 승천절입니다. 지난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었으니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4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승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심을 축하하는 승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윤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셨네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해방 당시 신의주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의주에는 제1교회와 제2교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은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고요. 제1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윤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윤하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 열심을 기울여 고향인 의주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29년 9월에 신의주 제1교회 부임해서 14년간 목회했고요. 1939년에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신사참배와 창씨 개명을 반대해서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1941년에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다시 신의주 제1교회에 복직한 요나영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강력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월남해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냈고요. 개명협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윤하영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셨는데요. 일제시대에 통영을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운동을 하다가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분이 여성신사참배 반대운동가이며 추록성도인 최덕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기성교회와의 타협이나 접촉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교회 창설을 시도해 재건교회를 조직합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195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재건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최덕지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3일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오후 2시 상동교회에서는 김기범과 김창식 두 분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무어 감독의 집례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목사 안수식을 받은 두 분 가운데 김기범 목사님은 연안과 인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192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죠. 그때 청년이었던 김창식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올린고 선교사님 집에 심부름꾼이 됐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선교사님들의 생활에서 흠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격에 감화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김창식은 그 뒤 홀 선교사님을 도와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식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은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는 경신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진석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분입니다. 진석호 장로님은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경신학교가 설립된다는 보도를 듣고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입학시험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북간도로 가서 정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신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평생을 보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확립한 분이죠. 1934년 연동교회 장로로 취임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위해 정성껏 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교장 진석호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5월 1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소래교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리에 세워진 교회로 송촌교회라고도 하지요. 소래교회는 처음에 서상륜 선생의 전도에 힘입어 설립하게 됐습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의주가 고향인데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한 다음 그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이 일로 체포돼 투옥당했다가 탈출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당숙이 사는 소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소래 마을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설립된 소래교회는 설립 이후로 교회 건물을 세 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래교회 설립 직후인 1884년, 두 번째는 1895년 7월에 기와집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래교회 교인들은 이 제의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소래교회는 날로 발전해 8칸짜리 예배당을 헌당한 지 1년 만에 16칸으로 증축을 했고 1936년에는 함석으로 된 예배당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이 함석 예배당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는데 6.25 사변 중에는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황해도 출신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돼 황해노회가 조직되고 황해노회는 소래교회당을 남한에 복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정에 소래교회 건물을 지어서 1991년 3월에 헌당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당은 세 번째 예배당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지요. 그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됐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순천 동부교회 이정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반갑습니다. 이정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반갑게 만나셨는데요. 목사님 축복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소개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왔고요. 순천 동부교회를 심무하고 있는 이정환 목사라고 합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그냥 국장님 만남에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제 서울 극동방송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이 전파를 통해서 흘러오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전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기도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은 청취자들이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예. 기도학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목사님?
1: 맞습니다. 30일 기도학교 책을 통해서 교회들마다 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부터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녁에 한번 30일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여유가 있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해서 참 좋았고, 주변 교회들도 여러 가지 시간에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게 되면서 순천 땅에도 좋은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0: 아멘. 성경에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이 닿고 성공한 그런 인물들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기도는 사역 중에 사역이다, 이 책을 펴내셨고 이번에 제가 보신 것은 두 번째 책이 또 나왔어요. 네.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네,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요. 표지부터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목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1: 사사기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사사가 없는 시대에

0: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그런 말인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을 때의 특징을 보게 되면,
1: 네.
0: 이제 레위인이 막 처벌 취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사유화하기도 하고, 집안에 또 우상도 모셔놓고, 음행이 일어나고, 또 살인사건도 나타나고, 표현이 그렇지만, 시체를 또 12투막 내서 12지파에 보내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1: 네.
0: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면 잘 돼야 되고 좋은 일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잘못되고 나쁘게 되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는데 그 시대가 지금도 잘 보기 힘든 그런 사건,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곳이더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충격적인데, 그래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옳다고 믿고 행했는데 상황은 더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결론은, 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 소견대로 가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좋은 것 같아도 잘될것 같아도 이제 어둠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근데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이지만, 근데 그길 끝에는 반드시 생명, 성공, 빛이 있더라. 그런 내용들인데, 제 인생에 이 말씀을 갖다 넣어서 쭉 이렇게 보니까 그런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1: 네, 할렐루야. 그래서 표지가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굉장히 많아요.
0: 네.
1: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고 길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네. 그런데 이길 끝에는 까만 어둠이 있고요. 그분 소견, 하나님의 소견대로 가는 길은 골목길처럼 돼 있어서 어두운 길이지만 또한 명이 가고 있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그 끝에는 환한 빛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대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요즘 세상의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작년 1년 전인데,
1: 네.
0: 3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기도회 인도를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자리로 내려와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나오는 음악 찬양이 있는데 보고 듣고 만지면서 내가 예수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라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방에 빛을 비추는 거구나. 제가 다시 여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그 답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1: 네.
0: 그때 이제 우리 순천 노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8개 시찰 연합으로 해서 연합 집회 1박 2일로 붕회를 했어요.
1: 네.
0: 이제 언양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숙 목사님,
1: 네.
0: 그분을 강사로 모시고 1박 2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책을 한개 사서 저에게 줬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책을 제가 읽고, 아, 목사님 간증이구나 읽고 있는데, 근데 이두 가지 찬양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그거죠. 아, 책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책으로 적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호성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걸
1: 아멘.
0: 깨닫고 고난주간 일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1: 네.
0: 토요일까지 일주일만에 책을 다 썼어요.
1: 네.
0: 너무 재밌게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연결하는 과정 속에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 올해 1월 20일에 이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1: 네.
0: 결국은 이 책을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내 소견대로 가는 길은 실패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근데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선택의 상황에 늘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내 소견보다도 항상 옳으시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라가면,
1: 아멘.
0: 반드시 그길 끝에는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진다. 이제 그런
1: 아멘.
0: 내용으로. 그래서 주변에 좀 소개를 했더니, 목회자들이, 이제 읽어보시고는 목회자들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내용도 하시고, 요즘 사람들이 다 선택의 상황 앞에서 어떻게
1: 네.
0: 할까? 그럴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일생이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0: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책을 쓴다, 방송을 한다,
1: 네.
0: 뭐 유튜브 화면에 카메라로 써서 뭘 강의를 한다. 10년 전, 15년 전내 인생에 없던 계획들인데, 근데 하나님 소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왔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면서 이제 뭐가 기대가 되냐면, 아,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하나님 소견대로 내가 따라가야지. 그럼 지금보다도 더 비교도 할수 없이 멋진 인생이 되어 있을 거니까.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거였지만, 목표조차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15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셔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 놓으실까 기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고 싶은 거예요. 내 소견을 그냥 접고.
1: 네.
0: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와. 그 목사님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 책도 원래는 이렇게 단행본 책을 쓰려고 생각은 안 하시고 기도학교를 계속 하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책을 쓰시니까 책이 또전 세계 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0: 그건 이제 국장님 때문에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해 주셨는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또 설명을 붙여서 또 이렇게 내 설명 붙여서 하면 또 제가 또참 좋았고 그래서 책을 이제 좀 쉽게 쓰려고 누구나 읽기 쉽게 쓰다 보니까 좀 분량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3학년에 읽어도 이해가 된대요.
1: 네, 그 책이 정말 어느, 언제,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닿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책이 하나님의 도구로 일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0: 너무
1: 신기하고
0: 감사하죠.
1: 감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내신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도 저는 세계 만방으로 이렇게 나가서
0: 아멘.
1: 이 책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멋진 도구로 쓰임 받을 줄
0: 아멘.
1: 믿습니다. 목차를 보니까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신학교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연습하다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목회를 꿈꾸며 목회의 획을 긋는 사건, 하나님 소견대로 이끄시는 목회, 하나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더니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네요, 목사님.
0: 이제 몇 가지 좀 소개하자면 제 인생에 신학교라는 것은 없었는데 어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낚시도 좋아하고 해서 낚시로 잡으니까 고기를 너무 적게밖에 못 잡으니까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목회로 이제 방향을 바꾸셨고 근데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생각도 할수 없는 일인데 제가 사실 5살 때 말을 했고 엄마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5살 때 말을 했고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 친구 따라서 교회 갔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너무 많아서
1: 수줍음이 많은 성격.
0: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직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고
1: 말로 감동 주시고.
0: 여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소견대로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소견을 고집해서 갔다면 지금 저 동해 바다 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또 신학교 가는 것도 경상도에 있다 보니까 영남신대원 거기를 원래는 장신대에 가려고 했는데 세례 날짜가 36일이 모자라서 담임 목사님께서 영남신대원에 먼저 다니다가 그럼 서울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남신대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 합격할 줄 알았어요. 근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것을 확인하는 날 주님께서 네가 갈 학교는 여기가 아니다. 내 소견은 영남신대원인데 하나님 소견은 학교가 여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교단 신학교의 직영 신학교 7개인데 전 당연히 광나루 장신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날 떨어진 날 정말 신나게 놀았어요. 불합격을 확인한 날 그리고 1년 뒤에 장신대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갈 때가 평균 3.5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1: 되게 들어가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0: 뭐
1: 많았었죠.
0: 스카이 출신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대학교 나왔는데 한 번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사회 가면서 학교에 갈 공부하러 갈때 이렇게 천호대교를 이렇게 건너서 가는데 3분의 1 정도 가면 한 시방향에 장로신학대학교 간판이 딱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늘 감동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학교. 그래서 이 기도학교 책에도 있지만 내 소견대로 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가

0: 있으니까 여기를 막아야 다른 데를 여시니까 여기에 불합격은 다른 데 합격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원리 속에 돼 있는 거고 그런 것들. 또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지를 옮기게 될때 보통은 컴퓨터에 이력서 작성해 놓고 클릭 몇 번에서 이렇게 보내고 먼저 연락 오면 간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제 방법대로 해봤어요. 부목사로 옮기려고 할때 강북 어느 교회, 부천 어느 교회인데 다안 됐어요. 말씀 주셨는데 다르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 보통은 이력서를 내고 그래서 오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를 먼저 교회에서 나보고 내라고 해라. 그리고 내가 이력서 내고 가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갔어요. 제 이력서는 볼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순천동부교회 간 것도 사실은 제 소견은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는 것이 한타임도 하는 것이 제 소견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담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담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15년 됐네 벌써.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소견은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실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연약해서 고집스럽게 갔다가는 또 실패하게 돼요. 근데 그 실패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했을 때 아, 참 하나님이 다른 길이 있구나. 내 방법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언제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고 계시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하나님 소견대로 가야지.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 여쭙게 되고.
1: 또 기대하게
0: 네, 맞아요.
1: 되고.
0: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어요.
1: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도 내 소견이 혹시 하나님의 소견은 아닌가 하고 착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목사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0: 이제 기도학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쭙는 기도인데
1: 아멘.
0: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적이 쳐들어오면 임금이 당연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올라갈까요? 이거부터 묻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적이 또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한번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또 전쟁하러 그냥 가면 될 건데 안 가고 다윗은 또 묻더라고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때마다 전쟁 방법을 바꿔서 백전백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소견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잖아요. 소견을. 그러려면 엎드릴 수밖에 없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확신이 들고 난 뒤에 평안이 오고 난 뒤에 그때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 너무 조급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내 거나 해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뭐 목회한 지 이제 26년 정도 됐지만 갈수록 참 느껴지는 것은 요즘 제가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송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험 노하우 이런 게 실시간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거의 반복되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대로 하지 뭐 지난번에 했던 대로 하지 이게 쉽잖아요. 지식 가지고 하는 게. 근데 정말 요즘 제가 느끼는 은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설교가 이제 주로 사역일 텐데 성경 뭐 3만 구절 중에 설교 한편못 하겠어요. 그런데
1: 수십 년 동안 하셨는데.
0: 그러니까 그건 못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다음 주에는 어떤 본문을 설교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좁은 길인데 근데 그 길이 저는 이제 확신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할 거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 다 대언하고.
0: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언제나 선택이고 고민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텐데 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 맞습니다. 정말 귀를 하나님께 바짝 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움직일 수
0: 맞습니다.
1: 있는데, 현대인들은 성급하니까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안 하시네.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야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아버지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으시다는 거,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1: 아멘. 그래서 더 기도의 중요함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FEBC 초대석 시간에 이정환 목사님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이 책 읽으시고

0: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되고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히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요즘 이제 사실 책을 잘안 보는 시대가 됐고, 이제 영상, 쇼츠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는데,
0: 네.
1: 쇼츠 영상은 한번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데, 남는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건데, 정말 귀한 가치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많이 녹아 있고, 사람들이
0: 맞습니다.
1: 책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책 좋은 거 하나 골라서 이렇게 읽으면, 그 사람이 짧든 길든지 간에 그 인생 안에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게 있다면, 우리 인간이 뭐 살아가는 것이 뭐좀 많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 힘들고 실패한 경험도 있는데 저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 그러면 나도 그런 상황이 올수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경험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놨으니까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원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늘 선택과 고민 앞에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번 좀 읽고 우리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먼저 이런 삶을 보여준다면 이게 저는 자연스럽게 이게 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는 왜그 길을 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근데 그렇게 길을 갔더니 너무 잘 됐다. 이런
0: 아멘.
1: 게 있으면 그냥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전도가 아닌가 생각이
0: 아멘.
1: 들고. 그래서 이 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책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전도용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책이니까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0: 아멘. 이 책도 목사님 초등학생 읽어도 충분히
1: 아,
0: 은혜 받을 수
1: 예,
0: 있는
1: 충분히,
0: 거죠?
1: 예.
0: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리고 이어서 내 소견이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렇게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요. 목사님, 세 번째 책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1: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0: 그분
1: 감동하시면,
0: 소견대로.
1: 예, 감동하시면 제가 책쓸 거리는 있어요. 예,
0: 네.
1: 있고 좀더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건데
0: 네.
1: 이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
0: 네.
1: 어쨌든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요.
0: 또한번 모셔서 세
1: 예,
0: 번째 책 얘기를 또 듣도록
1: 감사합니다. 예.
0: 하겠습니다. 오늘 참 귀하게 말씀 나누면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선택, 하나님께 더 엎드려서 여쭤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정말 넓고 광활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소견인데 그 소견대로 가야죠.
1: 네, 맞습니다.
0: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비전과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1: 네, 제가 요즘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교회나 이렇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 외에는 한국 교회가 살 길이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이게 사회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던데, 근데 보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더라고요. 성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 충만하니까 뭘 하냐면 성령의 뭐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뭐 저출산, 인구 절벽에 뭐 가난 성도들도 많아지고 신뢰도 바닥인데 그래도 교회가 서 있는 마을에는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면 한국 교회 충분히 살수 있다. 불신자
0: 아멘.
1: 전도하면 살수 있고 가난한 성도들 돌아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싶은데 근데 이제 다른 어떤 테크닉이나 기술이나 이런 그런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기도 그리고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 여기에 충실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올해도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제 성경에 대한 우선 확신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와 전도에는 한국교회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겠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널리 널리 퍼뜨려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0: 아멘. 목사님께서 그 기도 운동으로 한국 교회를 다시 깨우는 그 역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잘 감당하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네. 이 책을 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실패한 너무나 다행스러운 경험과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성공한 삶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니 이것이 맞았습니다. 하고 결론을 딱 내려 주셨네요. 네. 앞으로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부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극동방송 가족들도

0: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서 또 성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소견에 옳은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책을 펴내신 순천 동북교회 이정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걸으신 소망의 빛을 따라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겠노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0: 전파 선교사인데요.
1: 네네.
0: 네, 제가 내년부터 제가 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1: 아, 네네.
0: 내년에는 2만 원씩 만 원 더 올려서 그 극동방송을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제 주위에 있어요. 나에겐 복을 참 좋은 소리를 많이, 목사님들 소리도 그렇고 찬양도 좋더라. 그러면서 아직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이슬이 이제 맺히듯이, 예, 나중에는 때가 되면 또 그분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극동방송이 참 큰 일을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더 이제 배로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전파를 통해 흘려보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후원으로 마음을 모으는 전파 선교사.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복음만을 전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낡고 작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사실만큼이나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였다는 점인데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링컨을 길러냈고 그 믿음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든 겁니다.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의 기도 또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하게 되네요.
1: 그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백정보 땅보다도 성경 한 장을 가져라. 네. 성경 한 권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의 중요성을 알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정직, 진실, 모든 면에서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넘겨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훌륭한 대통령이 성경 때문에.
0: 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생각하며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 모셨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요. 온누리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극동방송은 우리 성가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왔으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한 10년은 넘은 것 같죠?
0: 아, 네.
1: 네네. 그때부터 섬기게 됐어요.
2: 박 권사님은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1: 저는 잠깐 교편 생활을

0: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집에서 그냥 살림했어요. 그래서 애가 많아서 애 키우다가 이제 막둥이가 다 크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하는 병원에서 일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네.
1: 아니, 뭐, 애들 키우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제일 큰 일이 애들 키우는 일인데, 몇 남매예요?
0: 이남이녀고요.
1: 삼남매.
0: 사남이
1: 사남매.
0: 이남이녀.
1: 와, 지금 몇 살이에요, 걔들이 다?
0: 지금 뭐 40살인 애도 있고 26살인 놈도 있고 또 가운데 둘더 있고 해서요.
1: 아니, 권사님, 뭐, 그렇게 나이 많이 들어 안
0: 많아요,
1: 보이는데?
0: 목사님.
1: 근데 내가 보면은 늘 웃는 얼굴이고 또늘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예수는 언제부터 믿었어요?
0: 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건 89년도에 만났어요. 네네.
1: 또 남편 되는 분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0: 아, 저희 남편은요, 우리 오빠
1: 오빠
0: 친구예요. 제가
1: 친구.
0: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봤어요.
1: 와,
0: 네.
1: 그러면 늘 오빠 그러겠네.
0: 아, 늘 좋은 오빠였죠.
2: 그런데
0: 네.
2: 어떻게 두 분이 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0: 아, 저희 오빠가 얘를 남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능력도 좋고, 너무 인성도 좋고 해서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우리 은정이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 부모님을 설득시켰어요.
2: 와, 친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소개하고 싶다
0: 네.
2: 할 정도면 너무나도 훌륭한 형제님이었겠네요. 네, 당시에.
0: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1: 그러면 극동방송하고 인연은 어떻게 돼서?
0: 제가 기억에 이명선 부장님이라는 분이
1: 응.
0: 계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 저한테 하루는 연락이 왔었어요. 아, 이래저래해서 제가 보니까 전파선교사 헌금을 이렇게 내시네요. 하시면서 한번 만나뵙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 만났는데 이 운영위원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우리 온누리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뭐 돕는데 전혀
1: 지금도
0: 어려움
1: 그
0: 없었어요.
1: 이명선하고 연락이
0: 아,
1: 있어요?
0: 그 부장님이 뭐 대전인가 부산인가로 가셨는데 아무튼 지방으로 가시고 나서부터는 연락이
1: 연락
0: 끊겨서요. 지금은
2: 그러셨군요.
0: 퇴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장님 덕분에 극동방송에 오게 됐어요.
2: 전파 선교사로 원래부터 쭉 선교 후원을 섬기고 계시다가 또
0: 네.
2: 운영위원으로 좀더 애정을 갖고 극동방송 사역에 함께 하시게 됐군요.
0: 네.
2: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내가 섬겨야겠다 마음 먹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0: 아,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동도 많이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가 극동방송을 많이 듣고 다녔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실은 다른 막 유행가 이런 게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극동방송 듣고 다니고 또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듣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 이렇게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방송 듣기만 하고 이렇게 은혜만 받고 내가 이렇게 혹시 몰래 뭘 이렇게 음식을 몰래 먹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했죠. 이거 전파 선교사 해야겠다 하고 거기 항상 뭐 320에 몇번 이렇게 연락해 주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운전하다가 옆에 차 세워놓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2: 극동방송 많이 애청하시고 전파 선교사 섬긴
0: 네.
2: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또 이제 운영위원까지 섬기게 되셨잖아요.
0: 네.
2: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섬겨 보시니 어떠세요? 또 극동방송과 더 긴밀하게
0: 네.
2: 사역을 동역하게 됐는데 청취자로서 느꼈던 극동방송 또 운영위원으로서 직접 동역하게 되니 또 이것이 다르더라 느꼈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이 만약에 내가 청취자로서만 남아 있다면 내가 우리 목사님도 옆에서 뵐수 없었고
2: 아,
0: 또 그리고
2: 그렇죠.
0: 또 극동방송에서 하는 많은 좋은 사역들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운영위원 하면서 첫째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들이지만 방송국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또 같은 교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같이 운동도 할수 있고 또그 좋은 친구들 때문에 실은 더 오래 더 애정을 가지면서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가대하고 봉사하면서. 네네.
1: 근데 애들을 사남매 키우고,
0: 네.
1: 근데 남편은

0: 그럼 의사인데 네. 무슨 의사예요?
1: 네, 정형외과 의사예요.
0: 정형외과.
1: 네네.
0: 뼈 부러지고 그런데
1: 고쳐. 네, 뼈도 부러지고 뭐 외상 있고 뭐 네. 화상도 당하고 이럴 때 필요하는.
0: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면 이제 아우 저 권사님 남편이 외과 의사인데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어떻게 가면 만나요?
1: 시청역 성모 정형외과라고요. 저희가 최근에 병원을 옮겼어요, 목사님.
0: 네.
1: 그 저쪽 다른 쪽에 있다가 그래서 그쪽으로 오시면 만날 수 있어요.
0: 그러면 저 네. 기계도 좋은 거 갖다 놨고.
1: 네네. 네.
0: 뭐가 네. 제일 잘해요, 남편이?
1: 남편이 원래 고관절 박사예요. 박사를 고관절 쪽으로 했고요.
0: 그러면 저 뭐 요새 의사들이 순환기 같은데.
1: 맞아요.
0: 예. 어떻게 극복을 해요?
1: 저는 이제 환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0: 예.
1: 실은 이제 의사들이 순환기라는 게 이게 제도적인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보내주신 환자 보고 하는 거죠.
2: 네. 또 그런 사원들을 보면서 권사님께서 또 열심히 기도로 내조하시겠네요.
1: 네네.
2: 네.
0: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애들이 사남매인데
1: 네.
0: 이제 걔들이 다 자기 일 찾아서 나가고
1: 네.
0: 결혼은 했어요?
1: 딸들 둘은 다 결혼했어요.
0: 벌써?
1: 네, 다 미국에 살아요. 근데 네. 다 해외 네. 해외 동포라서 좀 슬퍼요.
2: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1: 네, 네.
2: 네.
0: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갈 사람들은
1: 하나는 사업하고 있고요. 하나는 막둥이는 운동 선수예요, 목사님.
0: 그래도 다 사남매가 믿음이 좋고.
1: 아니요. 제가 BC하고 AD로 나눠서 애들 낳았는데 BC 애들은 지금도 선세이 크리스천이고요. 그리고 에너 도미노에 난 애들은 하나님 일찍 만나고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요.
2: 아, 다른 두 자녀도 네. 또 신앙이 깊어지기를 네,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1: 네, 네.
2: 네.
0: 그럼 부모님들은?
1: 저희 엄마 외할머니 때부터 감리교회 다니셨다고 해요.
0: 그렇구나.
1: 네네. 저는 이제 캐톨릭 학교를 중학교 다녔고요.
2: 아.
1: 엄마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모태신앙을 못했는데요. 엄마가 40대에 가셔가지고 신앙을 다시 찾으셨어요.
2: 네.
1: 그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필사도 하시고 열심히 지금 연세가 90세인데요. 성가대도 하세요.
2: 와.
1: 근데 계속 목소리를 써서 그런지 90세 같지 않게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지금도요. 건강하게 계세요.
0: 그럼 시댁은?
1: 시댁은 저희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죠.
2: 와 그러셨군요.
1: 네네.
2: 네.
1: 그리고 우리 동서는 제가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2: 야 권사님께서 또 한 네. 가문의 복음의 씨앗을
1: 맞아요.
2: 뿌린 역할을 하셨군요.
1: 네네.
2: 예. 앞서서 권사님께서 중학교 1학년 때
1: 네.
2: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스스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1: 아 제가 캐톨릭 학교를 다녔는데 그 성모상 앞에서 왜 미사포를 쓰고 기도하는 모습이 사춘기 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캐톨릭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너무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짝꿍한테 아우 나 너무 가기 싫어서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내 짝꿍이 걔가 성결교회 다니는 친구였어요. 얘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 따라 교회 갔는데 제가 너무 교회가 편하고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서 제가 성결교회부터 다녔어요.
0: 교회 가기 시작했고.
1: 네, 그때부터 교회 갔고요. 그때 가자마자 또 얘가 막 교리 공부 시켜가지고요. 뭣도 모르고 세례부터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입문하게 됐죠.
0: 아니 그러면 이제 본래는 시집 가기 전에는 교사 노릇을 했어요?
1: 네.
0: 무슨 뭘 가르쳤어요?
1: 제가 영어 영국을 나와서요. 영어과 교수 조금 했어요.
0: 그러면 그 영어 이제 교사 노릇을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생기니까 아이들 키우고
1: 네.
0: 그 다음에는 교사 접고
1: 네 집에서 이제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적부적 정신없이 살았죠.
0: 그럼 이제 남편 좀 도와주면서
1: 그냥 집에서 그때 오히려 더 열심히 새벽기도 다녔던 것 같아요.
2: 아.
1: 제가 89년도에 하나님을 새벽기도 때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새벽을 사랑하고 좋아해서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어요. 네네.
0: 근데 권사님이 이제 뭐 성경도 많이 외운다고 그러더라.
1: 아, 네. 제가 목사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제 막 외우고 싶은 말씀 있을 때는 많이 외웠고요.

0: 제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말씀이 나올 때는 많이 외웠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코로나가 막 한참일 때 그 교회를 다 못 나오게 했잖아요. 사역도 다 중단하고. 그래서 그때 주님께 어떻게 항상 가까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너 암송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1: 한국말로 낭독했어요? 영어로 외웠어요?
0: 아니 한국말로 외우죠.
1: 한국말로? 네. 그러면 저 그 외운 절수가 몇 개나 돼요?
0: 제가 세어보진 않았는데 좀 많이 쌓여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1: 네. 그럼 어디서 골라서 외워요?
0: 그 친구 중에 키르기스탄에 그 선교사를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선교사 친구가 그 성경 외우는 그 또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선교단체가 매일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그걸 50번씩 읽게 하고 제가 2번 읽으면 100번 읽고 뭐 4번 읽으면 200번 듣고 근데 제가 뭐 성질 급해가지고요 그냥 빨리 외울 수 있는 걸 외우고 그래서 아무튼 끊임없이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뭐 복음 헌신 전도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파트별로 해가지고
2: 주제별로 네, 분야별로 네, 1180 매일 주는 구절을
0: 구절, 그러니까 신약의 1189절 구약의 1189절을 네. 지금 암송하고 있는 중이에요 목사님.
1: 내가 어떤 부대 사령관을 가봤는데 사무실에 네. 성경 구절 하나씩 다 붙여놓고 늘 외우더라고. 네. 요만한 쪽지에다가 네, 네. 바쁘니까 네. 나 그거 보면서 아 나는 저 고등학교 기독교 신학교 할 때마다 일주일에 석 절씩 외웠어요. 영어로. 네, 네. 이제 그게 지금 설교의 재산이 된 거지. 네. 그 숙제예요. 또 찬송가는 뭘 그렇게 좋아해요?
0: 저는 저 장미꽃 이슬.
2: 아, 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네. 그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아, 뭐 특별히 항상 부르면서 그 주님과 항상 교통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락도 좋지만 그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아,
2: 찬송의 가사, 네. 시지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으셨군요.
0: 네, 네. 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권사님께서 즐겨 부르신다는 그 찬송,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한 뒤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간증 나누고 있습니다.
1: 만약 박 권사님이 말해요.
0: 네.
1: 우리 청취자들한테 뭐 전파상 교사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청취자들한테 내가 극동방송 운영원 이런 뭐 찬양대원으로서 그분들에게 뭐 전파 선교사나 또그 지역에 복음 방송을 열심히 들으라고 하는 격려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2: 아, 저희가 항상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시간이 모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과 귀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항상 주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또뭐 주의 일을 행하신 것을 뭐 간증하는 사람을 듣거나 보거나 그런 항상 자리와 환경에 있다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요. 요셉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가 극동방송을 정말 틀기만 하면, 주파수 맞추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방송을 내가 설거지 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보는 것이야 뭐 앉아서 꾸준히 그걸 지켜봐야 되지만, 방송은 계속 들으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에브리데이 항상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가득하고, 선함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면은 선함을 내고,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악을 낸다고 그랬는데, 주의 말씀을 늘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선하신 주의 찬송을 듣는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선하게 정화되지 않겠어요.
0: 아,
2: 행동도
0: 극동방송을
2: 하고.
0: 청취하는 것이 바로 그런 효과를 내는
2: 아, 그럼요.
0: 것이다라는
2: 그래서 제가,
0: 말씀이시죠.
2: 네, 특별하게 내가 뭐, 극동방송을 만들지 않아도 할수 있고, 이미
0: 그렇죠.
2: 만들어진, 또 내가 무슨 방송을 내가 뭐 만들지도 않아도 어떤 그런 프로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늘 들을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1: 근데
0: 후원하는 것이
1: 믿음은
0: 또
1: 들음에서
0: 하나라는 것이죠.
1: 나고,
2: 맞아요, 목사님.
1: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2: 맞아요.
1: 그러니까 극동방송은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2: 아,
1: 다
2: 그럼요.
1: 믿음, 찬송, 설교.
2: 네.
1: 그게 좋지요?
2: 아, 그러면
1: 믿는
2: 여기서.
1: 사람들로?
2: 네.
1: 그러면은 권사님이 자기 친구들한테 야너 극동방송에 고정시켜놔.
2: 네.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도 들으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2: 네네.
0: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보고 반응을 좀 보이던가요?
2: 그렇죠.
0: 어떤가요?
2: 좋은 말씀 많이 나오더라.
0: 아,
2: 뭐 이렇게
0: 그래요?
2: 그런 얘기 하죠. 네네.
1: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방송을 하고 싶어요?
2: 아, 말씀은 어떤 것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1: 아니, 그러니까 골프 한번 양보하고 그 시간에 와서 방송 한번 하죠.
2: 아, 좋아요, 목사님. 불러주세요.
0: 뭐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요.
2: 네.
0: 네, 앞으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이 권사님을 뵀으면 좋겠네요. 네.

0: 앞서서 10년 전부터 극동방송 애청하다가 이렇게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섬기게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청취자로 있을 때는 이제 김정한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만 듣다가 운영위원으로 본격적으로 섬기시면서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 뵙게 됐는데 어떠세요?
1: 아, 저야 너무 성경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저는 진짜 행복자 같아요. 저희가 말로만 들었지 실은 방송을 통해서 주로 들었죠. 우리 목사님은 뭐 73년도에 그 빌리그린 목사님 뭐 통역할 때
0: 네,
1: 뭐
0: 여의도
1: 저는
0: 광장에서
1: 그때
0: 네.
1: 뭐 11살이었 9살이었나요? 그러니까 올수뭐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뭐 그런 목사님이었다. 뭐전 세계의 뭐 침례의 총연맹의 뭐 회장님이셨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수원 중앙 침례교회의 목사님이셨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옆에서 가까이 뵐수 있고 맨날 악수도 하고
0: 또 이렇게 친근하게
1: 또
0: 대화도
1: 아 그러면
0: 나누시고요.
1: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목사님 평전을 읽었는데
0: 아, 그러세요?
1: 제가 이제 목사님을 정말 띄엄띄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왜 대외적으로 내가 가깝게 항상 모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어서.
0: 그렇죠.
1: 근데 평전을 읽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단숨에 다 읽었어요.
0: 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1: 맞아요. 그래
0: 감동마다 다
1: 단숨에
0: 읽으셨군요.
1: 네. 그래가지고 더, 그전에도 이제 주의 종이고 목사님 말씀이 늘뭐 화통하고 저희 마음에 탁또 꽂히니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정말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하게 됐죠.
2: 저 권사님의 목요일날마다 찬송 인도를 하는데
1: 네.
2: 그 찬송 인도하면서 제일 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뭐예요?
1: 제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뭐 선포하는 뭐 그런 찬양이죠.
2: 예.
1: 네.
2: 아니,
1: 예수님 찬양 같은.
2: 저 나도 이제 찬양을 늘
1: 네.
2: 뭐 마음속으로도 부르고 하는데 이제 이런 찬송을 계속 마음에 와서 담은 연결을 해 나는.
1: 네.
2: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참 위로가 되죠.
1: 아유,
2: 찬양에서
1: 그러면요, 목사님.
2: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저
1: 그렇죠.
2: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1: 네.
2: 나아가. 이런 찬송 부르면은 저 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울적했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송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 또 내가 늘 애창할 수 있는 찬송 박 권사님이 제일 애창하는 찬송이 뭐예요?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아,
2: 내
0: 내
2: 영혼이
0: 영혼이
2: 은총
0: 은총
2: 입어
0: 입어.
2: 중환죄짐 벗고 보니
1: 네.
2: 슬픈 마음은 이 세상.
1: 네.
2: 그걸 좋아하는구나.
1: 네.
2: 한번 불러드려요.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애청자 차집사입니다. 믿음의 길을 지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동역자들을 떠올리며 믿음의 선진들의 가르침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마음을 다 잡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기에 혼자 걷지 않게 하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누군가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0: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 그러면 앞으로
1: 네.
2: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요?
1: 제가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경건하고 의롭다고 하는 그 시므온과 그 평생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했던 안나처럼 진짜 주의 성전을 지키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권사로 살고 싶어요,
2: 그러면
1: 목사님.
2: 그런 거 하면서
1: 네.
2: 남편하고 신앙이 비슷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극성맞게 교회 일에 열심히 그렇게 좀 핀잔을 주는 남편도 있을 텐데.
1: 아, 그러면 젊었을 때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2: 오.
1: 젊었을 땐 제가 막 화나고 속상.

0: 하면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왔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간에 제가 너무 속상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애는 많고 집에 뭐 사람은 가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저희 교회 그때는 항상 24시간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저에게도 마음이 안정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목사님.
1: 그때 당시에는 또 자주 교회에 가는 아내를 조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신앙이 정말 많이 자라서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이 되신 거군요.
0: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목적과 뜻이 같아요, 목사님. 네.
2: 그러면 이제 교회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어요?
0: 네, 제가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최고죠, 목사님. 저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1: 암송도 열심히 하시고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그 박은정 권사님 또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있고 또 열정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에너지 있게 섬기시는 박은정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권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는 제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화요일에는 또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달력에 적혀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 존재인지를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조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음 세대의 이 교육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 시인이자 작가였던 칼릴 지브라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는 어머니가 낳았다고 해서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자녀들은 스스로 갈망하는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천사들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안식처는 줄 수 없다.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뜻에서만 안식을 누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유아세례 문답식이 있었는데요. 유아세례는 부모가 먼저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유아세례 문답에 참여하고 유아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모들이 이제 말씀이 끝나면 유아세례를 아기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예배 잘 드려라, 성경 꼭 읽어야 된다, 교회 늦지 마라.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도 부모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그 얘기가 자녀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으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이 아들을 훈련시킬 때에 하루에 1,000개씩 슛을 차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1,000개를 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옆에서 똑같이 훈련을 하니까, 1,000개를 차라고 해놓고 아버지도 똑같이 하니까 자기도 그걸 멈출 수 없었다고 이 손흥민 선수가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 어떤 습관, 그리고 말의 뉘앙스, 그리고 신앙의 모습까지도 부모를 통해서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부모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그 본거지였던 갈릴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어디를 가나 주님 곁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온 이유가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데려온 이 자녀들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마음으로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명한 랍비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방문을 하면 그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관심의 대상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부모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고 철저히 무시당하는 사회적 약자 그룹에 해당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제지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어린 너희들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며 예수님을 보러 왔냐며 아이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여기에 노하시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가 낙테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분하게 여기다, 의분을 품다, 노여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마음에 분을 품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분노하면서 책망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들의 길을 열어주어라. 세상 사람들은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이 한 청년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직장으로 직장 신방을 갔었는데요. 이 친구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 중등부 다닐 때는 학생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에 가면서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년을 교회에 뜸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맡고 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너 왜 요즘 교회 안 나오니? 학생 때는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한참을 망설여요. 그러다가 입을 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맨날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교회 가면 안 거른 척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진짜 실망스러워요. 이 친구가 저에게는 더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면 왜 교회 다니는지. 저는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에 나가주고

대학에 다니면 안 다니기로 이미 중학생 때 결정을 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왜 교회에 안 가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부모가 이 자녀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녀가 시험에 들었다고, 신앙이 약해졌다고, 때가 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위기를 맞은 때입니다.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다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손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이 말씀에 받들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공경하여 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받든다, 시어머니를 받든다라고 할 때 공경하여 모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것은 공경하여 모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헬라어 데코마이, 즉 받는다, 받았다 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receive라고 번역된 그 의미에 더 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receive,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하여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어린아이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 혼자서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찾고 안 보이면 웁니다. 그리고 부모가 주는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받는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가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라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와도 부족할 일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건네줍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에 어른들의 눈에는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지만 이 아이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그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면 내 신앙과 연륜이 구원의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봉사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저의 자녀들도 아빠가 무슨 선물을 줄까 아마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뭘 주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을 이 자녀에게 만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 방법인 이 하브루타라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많은 연구들과 또 자료들과 논문들을 통해서 이 교육 방법이 자녀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그런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하는 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

0: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을 목욕시키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면서는 하나님,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자라나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렇게 자녀를 씻겨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자녀를 하나 더 낳아서 목욕을 시키면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넓은 품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안식을 얻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주중앙교회 마당에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 또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각 부서실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계속되어 울려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중앙교회 054-742-1116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